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가곡 Zen Sucht nach dem Frühling, 봄을 기다리며, 교회번호 596, 소프라노 줄리엔 벤스의 노래와 안드라 쉬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음악책에서도 우리가 만났던 모차르트의 노래죠. 봄노래라는 제목으로 음악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뭐 맛있는 아침 식사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지고 싶은 잠, 휴식일 수도 있겠죠. 또 비가 와도 멈추지 않는 산책이나 머릿속을 정리할 고요한 시간, 아니면 또 반대로 신나는 수다 한 판 혹은 음악 한 곡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필수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또 하루의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작은 선물 하나쯤은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2: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라흐마니노프의 10개의 플리에도 작품 번호 23 가운데 5번 G단추 드미트리 알렉세예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 집도 참 매력적인데요. 어떤 곡들은 정말 눈물을 쏙 빼놓을 만큼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이 곡은 얼마나 이 신나고 강렬한가요. 또 그 사이에 있는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서정도 참 아름답고요. 정말 매력적인 음악입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프로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 필요한 것들 이야기를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달빛 산책님은 지금 이 시간 잘 우려낸 따뜻한 보리차로 한 잔을 새로운 하루 보리차로 새로운 하루를 즐거이 성실히 보내려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지금 뭐 날씨가 더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침에는 또 선선하잖아요. 그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참 좋습니다. 강소영님은 길고도 짧은 연휴 끝에는 식구들 끼니 걱정 내려놓고 나만을 위한 맛있는 한 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식구들 끼니를 걱정하시면서 챙기시는 분들은 정말 오로지 내 입맛 그리고 내가 혼자 즐길 수 있는 한 끼도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그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당스 마카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린 마젤의 바이올린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카밀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작품 번호 40 보내드렸습니다. 로린 마젤의 바이올린과 직접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지금 프랑스에 가 계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아주 기다렸던 우리 들꽃연희님이 드디어 생존 신고를 해오셨습니다. 50일 잡고 혼자서 유럽을 가신다고 해서 부럽기도 하고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아, 들꽃연희님 잘 계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송을 들으셨는지 멋진 프랑스의 풍경 사진 두 장과 함께 생존 신고 해오셨어요. 니스 바다 풍경과 보르도 포도밭 풍경이래요. 사연과 인사는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쪼록 안전하게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 조카는 사랑을 망설임 없이 표현한다. 조카가 두 살 때 여동생과 내가 조카를 보러 남동생네에 간 날이었다. 셋이 둘러앉아 같이 놀던 중 조카는 갑자기 사랑이 샘솟았는지 나에게 다가와 나를 살포시 안았다. 그러더니 우리 여동생에게도 가서 포근히

기쁘고 감동적이었다. 어릴 때는 되게 자신의 마음을 가감 없이 표현한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화든 그 순간 느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웃고 울고 화내고 금세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일에 몰두한다.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면서 많은 사람은 속마음을 감추는 경우가 늘어난다. 누군가를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무언가가 싫어도 싫다고 내색하지 않은 채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곤 한다. 물론 모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고 그것이 자신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모두 유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마움이나 사랑, 미안함처럼 꼭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어색하거나 두려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처 표하지 못한 마음은 후회로 남을 수 있으니까.

조카가 다섯 살이던 해 겨울 나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조카에게 주었다. 다음 해 올케가 말했다. 주한이가 그 카드를 자주 꺼내 읽는다고. 어느 봄날 주한이는 새벽 5시에 깨서 내가 준 크리스마스 카드에 쓰인 주한아 사랑해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 고모 큰 고모가를 읽더니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랑한다고 말하게 할머니 집에 가야겠어요. 그날 주한이는 우리 집에 와서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더니 할머니에게 달려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나는 마음 수행이 부족해 같이 사는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화를 낸 적이 많다. 하지만 조카를 볼 때면 절로 미소 짓게 된다. 내가 조카를 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삶은 얼마나 평화로울까. 꽃을 보는 것처럼, 아기 새를 보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순 없을까. 주한이는 집으로 돌아갈 때 고모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꼭 안아주고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해요 외치고 떠났다. 주한이는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있다. 따뜻한 마음을 주저없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린 조카에게서 배운다. 소중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른다.

You are my sunshine, 미치 밀러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것도 참 이 곡에도 추억이 소환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8년차 고모이자 작가 김선혜의 책 망설임 없이 사랑을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조카 바보들도 제 주변에 많거든요. 조카 바보들이 아마 이걸 들으면서 크게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마다 저희 아내도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지만 두 고모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란 얘기를 연애 시절에 저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어머니 같은 고모들인데 지금도 저는 그냥 장모님이 세 분이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조카들을 사랑하신 고모님들이, 처고모님들이 계셔서 그리고 저도 사실 저희 아이를 낳기 전에 먼저 저희 형이 조카 셋을 먼저 낳았거든요. 특히 첫 조카에 대한 사랑은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있는 아주 이쁜 여대생인데 아직까지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또 고맙거나 미안한 마음. 어른이 되면 어느새 그 말들이 참 입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지곤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미안하다는 말 참 하기 쉽지 않죠. 어떨 때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나만 잘못한 걸로 확정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싫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튼 오늘 그 이야기 속에 주한이처럼 아이들은 참 그 마음을 거침없이 전하는데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생각보다 그 마음을 전할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길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가끔은 용기를 내서 소중한 분들께 속마음을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8744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입니다. 주파수를 맞춰보다가 우연히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게 되었는데 김정원님의 진행과 클래식 음악이 저에게 편안함과 다정함을 주어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듣다가 공연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돼서 지난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연주자들의 아름다운 소리는 피땀 어린 노력과 연습의 결과겠구나 생각이 들어 저도 힘이 났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용기 내어 이렇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방송으로 힘이 되어주셔서 제작진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공연 다녀오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당신에게 자주자주 들르시고 이렇게 소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 음악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차이콥스키의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갈대피리의 춤 들려드릴게요.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의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갈대피리의 춤,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오프 72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46, 오피 46, 8곡을 다 들었고요. 자, 오늘은 새로운 모음집 72를 시작하는데요. 첫 곡, 비장조입니다. 드볼작의 후기 슬라브 무곡집인 오프스 72는요, 우리가 들었던 초기 오피 46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깊어진 분위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의 1번 역시 밝고 경쾌하지만 단순한 흥겨움보다는 어딘가 여유롭고 우아한 표정이 느껴집니다. 춤곡 특유의 리듬은 살아있으면서도 중간중간 또 드볼작 특유의 따뜻한 선율이 스며들어 있어서 마치 사람들 사이를 유쾌하게 거닐다가도 문득 서정적인 시선으로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 너무 좋네요. 흥겹지만 그냥 단순히 흥겹기만 한게 아니라 이 화성들도 들으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아, 전 슬라브곡 앞으로 남은 7곡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요. 드보르작의 슬라브곡 OP 72의 1번 비장조였고요. 이반 피셔가 주연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안병희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아그나스 발차의 아스프리메라 케아마스,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오겠지. 함께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은 안병희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아그네스 팔차가 노래한 아스프리메라 깨아마스,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오겠지. 곡 제목이 참 좋죠. 그리고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연가곡집 신의 사랑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의 In Wunderschönen Monat Mai, 연가곡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끝이 뭔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끝났습니다. 테너 프리츠 문덜리히의 노래와 후베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2408번 쓰는 분이 사연 보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엄마가 생신이라서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저희 엄마가 아침마다 이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으시며 아침을 준비하시곤 하는데요. 저는 방에서 이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슈만의 피아노 퀄텟 3악장. 오늘 이 음악처럼 로맨틱한 엄마의 생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저도 생일 축하드리고요. 방송 함께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음악 나갑니다.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 이플랫장조 작문호 47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를 MIK 양상부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이현주 씨 윤학준 곡 잔향,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레지나 님이 마음밭에 그대의 잔향,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가사에 또 감탄해 주셨네요. 노래를 듣다 보면 멜로디에 또 가사에 혹은 또 노래에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에 또 이렇게 감동을 받곤 하죠. 제임스 파파 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과 아당 청취자분들, 제가 60대에 은행을 정년퇴직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생소한 분야인 전기기사 시험 공부를 시작했을 때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5개월간의 공부 끝에 지난주 필기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실기시험을 아당과 함께 준비하려고 하니 정원님과 우리 청취자분들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오셨어요.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심이셨을 텐데,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말 잘하셨고요. 박수 보내드립니다. 남은 2차 실기시험에도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제임스 파파님.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2: 쑥실력자
1: 나의 꿈을 쑥실력 발휘 쏴
2: 쑥실력자
1: 내 실력이 쑥실전으로 쏴
2: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송실력자 송쏴, 여기는 송실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7: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8: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8: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평동 나비엔.
10: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규스탕 듀메이, 첼리스트 에드가 모르, 피아니스트 클라라 민 등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등을 들려주죠.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미로슬라브 쿨티셰프, 세르게이 타라소프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 등을 연주하죠.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서광태 지휘의 칸티쿰 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현대 합창음악의 거장 존 러트의 글로리아, 존 레빗과 플랑의 작품을 노래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영산아트홀입니다. 소프라노 최정원의 콘서트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문재원, 테너 림팍, 어린이 합창단 라임 트리프렌즈, 김광현 지휘의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페라 아리아, 마중 첫사랑 등의 한국 가곡, 뮤지컬 주요 넘버를 부르죠.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156년 전통의 독일 명문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도널드 러니클스 경이 지휘하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NS의 협연으로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또 브람스의 교향곡 4번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이콥스키의 가곡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곡을 미샤엘만이 편곡해서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과 미샤엘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이가 제가 예전에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워낙에 아름다운 선율인데 노래로 들어도 좋지만 또 이렇게 악기로 들으면 그 선율에만 좀 집중할 수 있죠. 다 좋습니다. 노래로 들어도 너무 좋고 조가희님이 두 악기의 대화가 참 아름답다고 이 곡에 감상평 보내오셨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미국 민요 홍화의 계곡 마티 로빈스의 음악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Red River Valley, 홍하의 계곡, 미국 민요 보내드렸습니다. 마티 로빈스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은요.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관계.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는 꼭 비밀글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아, 제가 문제를 내면서도 이 첫 번째 곡 듣고 맞추시기는 오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망고 아빠님이 퀴즈 맞춰보려고 노래 가사 검색하다가 문득 멈칫하게 되네요. 곡이 너무 좋아요. 아, 그럼 된 겁니다. 퀴즈 맞추는 건 그냥 곁들이고요. 사실 좋은 음악들 감상하는 게 주목적이죠. 자, 오늘의 정답인 이 말, 이 관계를 가리키는 이 말의 어원에는요. 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또 강 건너편 사람들, 같은 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정답 알고 나시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이들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시내나 개천의 자원과 또 통행의 주도권을 사이에 둔 관계에서 온 말이 또 오늘의 정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강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생각해보시죠.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드릴게요.

두 번째 힌트막으로 쇼팽의 에뛰드 작문호 10 가운데 첫 번째 곡 C장조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관계를 가리키는데 내 맘에 강물이 나오더니 갑자기 쇼팽의 에뛰드가 나왔다. 아마 미궁에 빠질 것 같은데요. 이 설명 들으시면 이제는 조금 정답에 접근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팽은 파리의 예술가 모임에서 리스트를 알게 됐죠. 이후에 두 사람은 친구가 됐고요. 서로에 대해 깊은 존경을 갖게 됩니다. 리스트가 쇼팽의 연주를 듣고 극찬했고요. 쇼팽은 아주 기꺼이 자신의 에뛰드 연습곡집 작문호 10을 리스트에게 헌정했습니다. 뭐 두 사람은 말년엔 몇 가지 이유로 서로 소원해졌지만 서로의 음악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우정을 지켰습니다. 쇼팽과 리스트는요. 친구이자 예술적 동료이자 또 영원한 이것인데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힌트 막 나갑니다.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자버플루트의 마술피리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 Der Hülle rachekocht in meinem Herzen. 지옥 같은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끌어오르고 소프라노 루치아 폽 그리고 오토 클램퍼러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우리가 아리아의 초상에서도 공부했었죠. 타미노 왕자는 처음엔 밤의 여왕의 말을 듣고 자라스트로가 악의 상징인 줄 알았죠. 하지만 밤의 여왕이 어둠의 세계를 이끈 악이었고 자라스트로는 빛의 세계를 지배하는 의로운 철학자였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밤의 여왕이 자신의 이것인 자라스트로를 향한 복수의 심정을 노래한 곡이죠. 자, 이제는 정답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오답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자,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같은 목적을 가졌거나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맞수를 뜻하죠. 비슷한 말로는 경쟁자, 상대자, 적수, 호적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김정원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것은 누구인가요? 하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제 자신. 자신이 이것인 사람도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인 이 관계를 보자면 중식계의 이것은 짜장면과 짬뽕이 있겠고요. 또 뭐 물냉면, 비빔냉면 아니면 평양냉면, 함흥냉면 또 쌀떡볶이냐 밀떡볶이냐도 은근 또 그렇습니다. 치킨계로 가면 후라이드냐 양념치킨이냐 또 찌개로 가면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또 대중음악 쪽의 가수들도 참 많았어요. 한참 옛날에는 남진, 나훈아도 있었고요. 또 핑클과 SES, H.O.T와 잭스키스도 빼놓을 수 없는 이것 관계인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답

보내주시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것은 뭘까요? 말 않겠습니다. 저희는 상관 안 합니다. 저희는 우리 아당님들만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는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가운데 When You Believe 보내드릴게요. 이 음악을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은 1990년대 빌보드를 지배했던 전설적인 보컬 두 명이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지만 대중매체는 계속 이 구도를 고착화시켰습니다. 불화로 인해 두 가수가 각자의 파트를 따로 녹음해야 했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됐었죠. 하지만 두 가수는 서로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말만 했고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멋진 듀엣곡으로 세간의 루머를 잠재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 이것 관계인 팝계의 디바들이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가운데 When You Believe.

오늘 퀴즈 마지막 힌트막으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가운데 When You Believe, 머레이어 캐리와 위트니 휴스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막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라이벌이었습니다. 라이벌. 아, 저보고 남진, 나훈아, 뭐 핑클, SS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것도 아느냐 하는데 저 많이 압니다. 꼭 뭐 바흐와 헨델이, 쇼팽과 리스트가 라이벌이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줄 아셨죠? 아닙니다. 태진아 씨와 송대관 씨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라이벌. 우리 41405번님은 강을 사이에 두고 경쟁과 공생, 강에서 어원이 생겼다는 사실 새롭게 알아갑니다. 좋은 음악은 최고의 덤이고요. 늘 조용히 꾸준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래요. 그랬었네요. 라이벌이 리버, 강에서 또 나온 말이었어요. 경쟁자. 오늘은 경쟁자는 제가 힌트에서 드렸기 때문에 경쟁자는 정답으로 간주해드리지 않고요. 라이벌 이렇게 쓰신 분들만 정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은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0551번, 그리고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8448번님, 2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5824번님, 이렇게 세 분 다 라이벌 정답까지 맞춰주셨네요. 세 분은 모바일 쿠폰 받게 되시고요.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받으실 분은 9390번님, 이야 9390번님, 4344번님, 9073번님, 이렇게 세 분은 케이크 교환권 받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는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아, 매주 월요일마다 화요일 퀴즈를 위해서 우리 PD님과 작가님이 머리를 모으시는데 제가 힘들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괜찮으시대요. 재미있으시대요. 아주 PD님이 즐기세요. 아, 자, 여러분만 즐거우시다면 얼마든지. 자, 이어지는 곡은 8479번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파헬벨의 카논 디장초, 오르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라헬벨의 카논 디장조 오르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0: 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골뱅이.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0: 호수바라기라는 이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세무사 사무실 5월 종합소득세 마감일이 다가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정원님의 좋은 음악으로 힐링하면서 일해요. 오늘도 마감 테스트 중인데 가슴이 뜨끔뜨끔, 실수가 없기를 고대하면서 음악 듣습니다 하셨어요. 아, 또 이때는 세무사분들 바쁘시죠. 화이팅 하시고요. 또 음악으로 그래도 머리 식히시면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습니다. 워낙에 3악장에 유명해서 많이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1악장 함께 할게요. 알란 스트링거의 트럼펫,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반총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반총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반총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맞춰요.
1: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여러분은 영화 음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류이치 사카모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감독의 뇌 속으로 들어가 그가 보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고 그 풍경에 가장 어울리는 소리의 온도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요. 또 다른 영화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화음악의 역할은 영화를 지탱하는 하나의 거대한 감정의 닻이 되어주는 것이다. 음악은 관객이 스크린 속 인물들과 같은 방에서 숨쉬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장면에 소리의 온도를 더하고 영화에 단단히 빠져들게 하는 감정의 닻이 되어주는 영화음악. 그러게요. 영화에 음악이 없다면 상상하기도 싫죠? 영화가 전하는 재미도 감동도 훨씬 덜할 것 같은데요. 최강희의 영화음악도 여러분의 풍경에 색과 온도를 더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닻을 단단히 내려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연휴 잘 쉬셨나요? 잘 보내셨어요? 뭐 하셨어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 첫 곡으로는 철도 안 중에서 테네시 왈츠 들으셨습니다. 영화 속에서 아내가 흥얼거리던 곡이에요. 아, 네. 너무 그리움이 짙게 우러나는 그런 곡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유난히 음악으로 기억되는 영화 장면들이 있어요. 엔니오 모리꼬네가 빚어낸 시네마 천국의 가슴 먹먹한 엔딩, 차 막히는 지루한 고속도로 씬을 단숨에 축제로 바꿔놓는 라라랜드의 오프닝 씬 같은, 또 라붐의 헤드셋 장면도 잊지 못하죠.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가 흐르는 순간, 온 세상에 너와 나만 존재하는 것 같던 그런 순간. 그러고 보면 그 존 윌리엄스가 했다는 말 있잖아요. 영화 음악은 관객이 스크린 속 인물과 같은 방에서 숨쉬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고요. 그러고 보면 그 영화 주인공 남녀

0: 단둘이 있는 장면에 내가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또이 시간이 이렇게 좋은 거 보면 그 방에 우리 다 같이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2201님, 체험음과 함께라면 어디든 고급진 나만의 카페가 되는 매직, 영화음악의 힘 인정입니다. 맞아요. 은근히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영화음악으로 수다 떤그몇 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오, 이거 진짜 묘하고 짙은 매력이 있다. 특히 자주 언급되는 영화, 모두가 통하는 영화는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맨날 그 영화, 그 영화 얘기하는데도 너무 신나고 언제나 재밌고 언제나 타임머신을 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뭉치님, 영화 마이크를 봤는데 고전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가 반짝 나와서 무지 반가웠어요. 사랑에 푹 빠진 주인공이 싱잉 인더 레인에 맞춰 첨벙거리며 춤을 추던 장면. 언제 봐도 따라서 행복해집니다. 하셨습니다. 네. 영화에서 실제 마이클 잭슨이 엄마와 영화를 자주 봤던 그런 일상을 많이 보여줘서 그 장면이 나왔었죠. 오늘도 좋은 영화 음악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생기를 더해드리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이리로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레인보우는 무료이고요.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8: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0: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

두 곡 들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느낌. 시네마 천국의 메인 테마. 토토와 알프레도 아저씨. 가슴 아픈 첫사랑의 추억. 순박한 마을 사람들과 그 시절 영화 풍경. 정말 영화의 온도와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기분이죠. 0117님도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앞서 들은 곡은 첼로 선율이 참 아름답죠? 영화 굿바이에서 아베마리아였어요. 이사이 시조가 아베마리아를 첼로 버전으로 아름답게 편곡했습니다. 여러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334님, 강희님, 저희 부부는 난생 처음 KTX를 타고 전주여행 가는 중입니다. 아, 난생 처음 KTX를 타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이 신발 벗고 타야 한다고 놀리네요. 옆번 한쪽씩 나눠 끼고 잘 들으며 갑니다. 또 한편의 추억이 될 전주여행 잘 다녀올게요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적어도 연령대가 뭐 아들이 말할 나이이거나 아들이 좀 장성한 아들이 있다고 해도 뭐 45 이상 또 위로는 한두 끗도 없이 올라갈 텐데 두 분 이어폰 한쪽씩 나눠 끼시고 네 2개월 된 연인처럼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너무 부럽네요. 3858님, 3시간 동안 가야사는 홀로 오르며 듣던 영화 음악을 잊지 못합니다. 추억이 되셨군요. 강희님 방송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때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 신청해보아요. 쉬리 캐롤키드의 When I Dream. 마침 하동이 엄마 소나무 모님도 청해 주셨네요. 봄날의 봉이님, 대학 새내기 딸이 처음으로 연애를 하네요. 얼마나 멋을 내고 하루 종일 신나하는지요. 가끔 남친이랑 통화하는 거 슬쩍 들으면 내 딸 맞아? 쉽게 상냥하기까지. 남편은 괜히 쓸쓸해하는 거 있죠. 딸의 첫 연애를 응원하며 아빠의 애청곡 청해봅니다. 토요일 밤의 열기 비지스의 How Did You Love? 여보, 우리도 다 저러고 살았어 하셨습니다. 아버님 많이 허전하신가 봐요. 힘내세요. 듣겠습니다.

비치스 How Deep Is Your Love에 이어서 탐로더의 Dancing the Moonlight,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에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우리 시대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을 드립니다. 미지의 존재와 이를 둘러싼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최후의 만찬 예매권 드립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사역과 부활까지 놀라운 여정을 생생하게 되살린 영화예요. 위대하신 주, 왕대신 주께로 유명한 크리스 탐린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고요. 이 영화 우선 시대적 고증을 잘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 주변 인물들을 단순한 선악의 구도로 그리지 않고 입체적으로 담아내서 만약에 나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한다고 해요. 최후의 만찬은 미국 내 박스오피스 6위를 달성했고요. 특히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인 인도네시아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관심이 가는 영화이네요. 여튼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작품 고르셔서 최후의 만찬 혹은 디스클로저 데이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적으셔서 신청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샵 9390입니다. 스마일님, 아내가 갈아준 샐러리 당근 주스 마시며 청해봅니다. 보디가드 주제가 휘트니 휴스턴 I'll always love you, 아내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달콤하네요. 무거운 안개님도 청해 주셨고요.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오프닝을 연 곡이죠. All by myself, 제이미 오닐이 부릅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 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작업도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4: 콜레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우리 집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7

0: 싱크 한스.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0: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8: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8: 얼마?
7: 경리 회계는
8: 얼마? 경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8: 얼마예요?
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8: HR365.
9: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8: 얼마나 좋은데요?
10: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10: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1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여러분, 오늘의 끝곡입니다. 저는 참 재밌게 본 영화예요. 진짜로. 애니메이션 영화 룩백 중에서 라이송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아쉽지만 내일에서 또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대체고용일 보내고 맞이한 월요일 같은 화요일. 쉬고 나서 더 출근하기 싫은 마음 붙잡고 나오셨나요? 아, 나 어디 기대서 쪽잠이라도 잤으면 싶겠다. 밥 먹고 어디서 쉴까? 좀 쉬엄쉬엄 가볼까? 뭔가 오늘은 왠지 하루가 천천히 0.5배속으로 흐르는 기분.

말과 생각은 쉬엄쉬엄 바라지만 일을 하다 보면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일부러라도 더 좀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피곤은 밥과 잠깐의 쉼이 달다 싶을 정도로만 딱 그만큼만 허락하기로 해요.

0: 김을 내요. 미스터 김 리박. 성은 여러분들이 갖다 붙이세요. 롤러코스터. 아유, 연휴에 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렸더니 온몸이 아프네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일하셨을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더 자주 도와드려야겠어요. 4344님 커피 먹고 너무 잘했어요. 정말 우리네 부모님들은 진짜 뭐 쉬는 날이나 이런 거 참 뭐 무슨 날이네 뭐 이런 거 하나 따지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사셨을까. 부모님 2박 3일 캠핑 다녀서 2km 그리떼기입니다. 아, 2km면 그래도 선방했다. 5km 정도 찔 수 있었는데 들쪘다 들쪘어. 먹은 거에 비해 들쪘네요. 아, 그래서 아침에 집안이라고 누워서 아, 그래, 그럼 괜찮아요. 2114님도 오늘 좀 푹 쉬세요. 캠핑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수시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발휘 쏴
2: 수시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8: 백조싱크.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0: 새벽 밤 김치
9: 새벽 밤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0: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밀크, 컴투미, 샤이니, 스탠바이미, 최경민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1525님은 저는 자영업이라서 어제 이래서 그런지 오늘 똑같은데? 다들 유독 힘들어하시는 것 같네요. 전 어제가 힘들었어요. 다들 쉴 때 일하니까요. 그죠?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또 그날 좀 더 돈 벌고 그렇게 하니까는 오히려 오늘은 또 상쾌해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많이 달리셨으니까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다가 점심시간 끝나고 모두 몰려와서 주문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지, 점심시간 장사는 카페 하신다고 생각했지 내 마음대로 해. 아, 어쨌든 오늘도 매출은 나오는데 시간대별로 띄엄띄엄띄엄 해가지고 매출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 멋대로의 생각을 해봤어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6276님, 대체 공휴일까지 야무지게 쉬었는데 막상 오늘 출근하니 몸도 마음도 아직 침대에 두고 나온 기분이에요. 월요일이 하루 밀렸을 뿐인데 피곤은 이틀치로 물빵. 오늘 같은 날은 열만이 직장인들 공동 쉼터 같아요. 그래요. 쉼터에 몰려서 신청하신 이 곡 듣고 힘을 내볼까요? 이한철 슈퍼스타 627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0707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015B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2호공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580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1: 덮어놓고 놀다 보니 오늘 전화폭탄 1폭탄이네.
0: 아 뭐였지? 아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고를 못 면한다. 이런 거가 이제 아주 옛날에는 워낙에 이렇게 생기는 대로 나타보니 이게 애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서 적당히 나읍시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아예 안 나가지고 나이가 저희 아이보다 조금만 더 내려가도 학교에 초등학교에 반이 한두 반밖에 없는 그 도시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힘이 닿는 분들 덮어놓고 안 나타보면 나라가 없어진다. 별비치님도 하나 나요. 8407님
2: 내일은 우리 집 둘째 딸이 학교 다니면서 첫 수학여행을
0: 제주도로 가요. 와 우리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때는 정말 경주까지가 최고였어. 불국사 분명 갔는데 저는 뭐 이런 거 가면 사실은 그 장기자랑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수학여행 이런 거를 다 장기자랑으로 그걸로 하느라고 뭐 어디를 갔는지 그런 거 기억 안 나고 일단 지금은 그게 아마 이제 안 될 텐데 저희 애기 저 때는 그 버스에서 마이크 들고 노래하고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크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MC도 봐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고 내려서는 또 이제 준비해야 되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수학여행이. 중학교 땐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지 못해서 못 갔어요. 고2 된 둘째 딸이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수학여행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내성적이라 제발 졸업만 하자고 생각했는데 요즘 참 이 걱정 많이 하시대요. 또 생각보다 잘 지내는 것 같아 제가 눈물이 다 나네요.

서울 매그넷 고등학교 2학년 지지배들아 수학여행 재미나게 보내 우리 딸 승연이 사랑해 8407님 수학여행은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 이 들끓는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그냥 즐겁게 사실 꼭 어디로 대단한 곳을 안 가도 괜찮은데 학교에서 캠핑해도 애들은 좋아하거든요. 수학여행 언제 가냐? 고등학교 대야만 가요? 중3인데 아직까지 수학여행을 안 갔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는 문제 없어 황규영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2: 서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테야.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0: 최신곡 에스파 피처링 G-Dragon의 WDA 듣고요. 2부 올게요. I gotta do it with me now. Don't worry about what else is going on. It is what it is, devil like who she.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Got the beast unleashed to the net. 눈 tease,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Body on the hit, 두툭이 charming on my door. Why you tryna glitch? Crash, crash, crash, crash. Critical scout me. Whole different animal. She a whole different animal. Different animal. Whole different animal.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연명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름이 너무 그냥 뭐랄까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자자 돌림. 우리 엄마도 금자였거든요. 이모들 덕자 정자 그 중에 최고는 금자 우리 엄마 첫째 박혜경 레몬트리 들으셨어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지친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8: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9: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9: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5565님이 신청하신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 김효진님이 신청하신 거북의 식날라, 9346님이 신청하신 김현정 멍. 9346님이 작년 연말 직장 송년회에서 1등 상품으로, 와 1등 상품 받는 사람 나 진짜 못 봤는데, 로봇 청소기를 이제야 안 궁금하셨어요? 이야, 인내심이 대단한 건가요? 아니면은 게으르셨던 걸까요? 나는 너무 궁금했을 것 같은데. 아, 원래는 열만 들으면서 여유있게 커피 마시는 동안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아니, 그림대로 설명서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리 작동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운가요? 아, 어제 딸내미한테 도와달라 할 걸. 후회가 됩니다. 에휴, 그냥 옛날 청소기 돌려야겠어요. 9346님 일단은 고정하시고, 그 뭐 어디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의 그 로봇 청소기는 일단은 휴대폰이랑 연동을 시켜서 어플을 깔고 거기에서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좀 더 친절한 아이들은 리모컨을 주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요. 아, 뭐 그게 그거 그냥 코드 꽂아갖고 이렇게 초기 세팅 뭐가 있었나? 아, 나도 했는데 못하시기가 힘들 텐데 그 딸내미한테 차분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네. 그러게 왜 작년 송년회에서 받은 거를 지금 5개월이 훌쩍 넘고 6개월이 다 돼가는 동안 애가 삐진 거예요. 삐졌어. 나를 그렇게 돌봐주지 않았다고. 0262님. 아, 나 무서워서 뭐지. 너무나 무서운 사연이 도착했어요.

0: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무서운데요.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1: 10년치 데이터가 들어있는 USB가 죽어서 복구 맡겼는데 센터 사장님한테 전화가 없네요. 복구 불가하면 5개월치 분석 보고서 120편과 실험 데이터를 다시 찾아 정리해야 하는데 우울해 죽겠어요. 제발 데이터 살아있게 기도를 해주세요. 저 이러다 사장님, 부장님한테 머리털 뽑힐 수도 있어요.
0: 0262님, 이렇게 무서운 사연 보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 나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냐?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분야에서는 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해요. 기도할게요. 데이터가 살아나기를.
1: 신실한 지혜님이 신청하신 김장훈 나와 같다면 전람의 기억의 습작.

안드레아님이 나 또 이거 오늘 이거 열만 일기장 아닌데요. 아, 제가 끝까지 화내지 않고 읽게 해주세요, 주여. 지금 슬쩍 봤는데도 아내들이 들으면 안드레아입니다. 어머니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 바다 위에 유트 안에서 인터넷 라디오로 본방 사수 중인 애청자입니다. 저희는 1992년 고등학교에서 만나 30년 지기 친구 4명인데요. 올해 드디어 50이 된 기념으로 아내들 허락을 받아 야심찬 우정여행을 왔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쉽지 않은데, 그죠? 네, 원래의 꿈은 화창한 햇살 아래서 카약과 스노클링을 즐기는 멋진 중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구름이 잔뜩 끼고 춥습니다. 낭만 가득해야 할 요트에서 50 먹은 아저씨 내신 덜덜 떨며 패딩 지퍼를 목끝까지 채우고 있네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카약이랑 스노클링은 다 취소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닭살 돋은 팔을 비비고 있는 저희가 잠잔합니다. 수영씨, 날씨 요정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50 청춘 네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안드레아입니다. 남은 여행은 해가 쨍쨍 뜨도록 기 좀 팍팍 넣어주세요. 안드레아? 이렇게 어렵게 사수한 여행인데, 그곳의 현지 날씨나 그런 정보가 요즘은 넘쳐나잖아요. 그냥 유튜브에 보면은 거기를 간 것처럼 막 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그 동네에 안드레아가 다 알 수 있게끔 해놨을 텐데 그렇게 힘들게 가갖고 참. 근데 이런 여행이 또 마음에 남을 거예요. 지금 다들 오돌오돌 떨고 계신 안드레아와 그 친구들 돌아오시면 먹을 수 있는 커피 쿠폰 몇 친구 네 잔 드리도록 할게요. 이 일은 비밀에 붙이도록 할게요. 아내분이 못 들으셨길 바래요. 뭐 갔다 와서 재미도 없어서 이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안드레아는 말이야 친구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모험을 떠나서 안드레아는 너무너무 기뻤어. 이렇게 꼭 해주세요. JTL 어베러데이 강물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원타임의 원러브.

0: 찡찡구리님이 오늘 월요일 같은데 야구하는 화요일이라 너무 좋아요.
1: 아, 예. 그런 화요일이 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모를 텐데요. 있지? 뭐로?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7: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6: 1인 사장님이라면
7: 얼마?
6: 경리회계는
7: 얼마? 경리
6: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7: 얼마예요?
6: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7: HR365.
8: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7: 얼마나 좋은데요?
9: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2: 왕타 칫솔.
1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3: 시원해.
14: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3: I love you.
14: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4: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0: 현대해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의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오늘 끝곡 혁오의 톰보이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역사의 도시 경주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주가 인구 25만 정도의 중소도시라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아직도 새로운 유물이 계속해서 발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름 휴가는 시원한 지하철이 없는 경주로 가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천년의 도시를 만끽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티파니의 I Think We Are Alone Now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다람쥐님이 형님 독일 출장 중입니다. 낮에는 32도, 내일 이탈리아 이동인데 거긴 36도. 아직 5월인데 폭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폭염입니다. 아주 덥습니다. 5월 달에 이렇게 더운 적은 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긴 뭐 어제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3545번으로 천년의 도시 경주는 볼거리 먹거리 풍성해서 가볼 곳이 넘쳐나는 곳이. 그럼요. 아유, 일단 유적. 저희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경주로 갔었거든요. 아이, 재밌었죠. 왜 재밌었냐고요? 그 여관에서 탈출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옆 여관에 여학생들이 왔다 그래가지고 막.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제 친구들이 그랬다고요. 네. 별솔 별하하랑님이 용인은 아직 비가 오기 전입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그러셨습니다. 비 소식이 있습니다. 뭐 아까 잠깐 봤는데 한 3시 정도부터 비가 내린다는데 지금 밖을 봐서는 뭐 비가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 또 한꺼번에 또 확 어두워지면서 비가 올 수도 있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산. 네. 자,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기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0: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유리래.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관절 연

0: 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토토의 아프리카에 이어서 비지스의 You Win Again 그리고 두비 브라더스의 Listen to the Music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카페라떼님이 아 오늘도 선곡 너무 좋습니다 그러셨는데요. 선곡은 늘 여러분이 해주실 겁니다. 미네르바님이 어제 경주 오릉 왔는데 날씨는 좀 더웠지만 너무 좋더군요. 아 경주가 야 제가 경주 얘기했는데 또 경주가 들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경주 오릉 1777번으로 FM 팝스 들으면 잡생각이 없어지고 젊은 날의 추억이 찾아와요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즐거운 추억 떠올리시면서 노래 들으시죠. Anne Murray의 You Needed Me, Juice Newton의 Angel of the Morning 이지훈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제 아주머님의 부인이었던 형님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버님과 남남이 됐지만 한때는 저와 친하게 지냈던 동서지간이었죠. 형님은 아주버님과 8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주버님이 형제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형님의 처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후 형님은 두 아이를 혼자 키웠는데요. 큰아들은 벌써 대학교를 졸업했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곧바로 입대했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 형제가 없는 저는 형님과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는데요. 제 생일 때마다 형님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저희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두고는 동서 오늘 생일 있지? 내가 음식 좀 만들어서 경비실에 맡겨놨어. 맛있게 먹고 항상 건강해. 그리고 생일 정말 축하해. 라는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 배려를 해줬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형님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죠. 형님이 보내준 보자기 안에는 잡채와 돼지고기 두루치기 그리고 큰 보온병에 담긴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동서가 마치 제 친정엄마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 음식 선물을 받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가 된 형님은 더 이상 음식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게 부담이 되지 않아서 편하고요. 그래도 제 생일이 되면 잊지 않고 축하 문자를 보내줍니다. 나이 50이 될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던 우리 형님. 이제는 제가 형님의 생일 선물을 챙길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형님한테 형님 생일 축하해요.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세요. 라는 문자와 함께 모바일 케이크를 보낸답니다. 여태까지 형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정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저한테는 최선인 것 같아요. 비록 형님이 아주버님과 헤어졌어도 저에게는 영원한 형님입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Gwen Stefani의 Rich Girl, 내 마음의 보석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에서 정현주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쉽지 않은 관계죠. 근데 두 분 다 성정이 좋으셔가지고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그 형제 이제 그 분들이 헤어지면은 동서들은 또 다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네요. 2154번으로 사연 들으면서 제가 형님 입장에서 반성하게 됩니다. 친정엄마 같은 형님 노릇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부럽습니다. 그러셨어요. 별밤님도 요즘 보기 드문 동서지간이네요. 동서간에도 치기 질투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남이 되어도 이어지는 동서간의 남다른 애정 오래오래 가길 바랍니다. 그러셨습니다. 돌개바람님이 끈끈한 동서지간 어떤 사이인지 글 듣고도 알 것 같아요. 좋은 사이 계속 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생크림님도 쉬운 관계 아닐 것 같은데 좋은 관계 유지하고 계셔서 제가 다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예,

정현주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느 정도 길이 지켜주시고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New Kids on the Block의 You Got It, Call Me Bad의 All For Love.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6: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0: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신기로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신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다이노스의 노래 Why Do Fools Fall in Love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판촉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판촉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1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1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동준의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라스트라트 노래 Baby Jane이었습니다. 돌개바람님이 이 가수 나이가 급 궁금해서 검색해보니까 앞자리가 8자라니 나만 나이 먹는 건 아니네. 그럼요. 그런 게 어딨어요. 다 먹는 거죠. 한꺼번에. 부지세님이 아 신청했던 곡이다.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신청했던 노래들이 이렇게 나올 때 짜릿하죠. 네. 아이디가 제육볶음님이 계시네. 네. 제육볶음이 아니라 제육볶은. 아주 저 볶근이 대단하신가 봐요. 왕자 새겨주셨나 봐. 제육볶음님이 저만 졸린 건가요? 머나먼 정글 나왔던 노래 들려주세요. 그러셨어요.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한동준의 FM 팝스 들으시면서 졸린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계속 듣고 계시면은요 분명히 잠은 깨실 거예요. 확실합니다. 애인이 김미란님이 제주도에서 셋째 날이에요. 성이시돌 목장에서 유기농 우유 맛보고 낙원 같은 푸른 초원에 자유롭게 풀 뜯으며 뛰노는 검정 하얀 갈색말 삼형제로 힐링 받았어요. 이곳 제주는 강풍주의보와 함께 구름도 잔뜩 낀 천연 미스트가 가득 뿌리는 날씨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남부지방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릴 거라고 예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부지방에는 지금까지도 3시 넘어서 비 온다는데 비는 안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목동은요. 자, 한동준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 있고요.

0: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2: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이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マライア・キャリーへ Emotion Say Yourself Fit News とね I Wanna Dance With Somebody Earth, Wind and Fire へ Boogie Wonderland 까지세곡을이어서들으셨습니다2286번으로지금스프링필드3층편의점에서라면먹고있는데방송에서 Emotions 가나와네요너무신나게듣고있어요전에신청했던노래틀어주셔서감사하고늘좋은방송감사한다고해주셨습니다아유고맙습니다그러니까제가늘말씀드리는데언젠가는나옵니다이렇게듣고있으면은요예물론이제계속들으셔야되는어떤그런건있지만은비가오는곳이많은가봐요7816번으로 인천문학동은비가내리고있어요방금전에내리고있다고7816번으로도잔뜩깜깜해지금비가곧쏟아질듯그러셨어요4775번으로도부천은비가와요그러셨습니다비가내리고시작내리기시작한곳이좀있는모양입니다그래서준비했습니다비키레안드로스의카사비앙카마리라포레의비앙비앙

롤링스톤스의 Painted Black에 이어서 Jefferson Airplane의 Somebody to Love. 사이키델릭 사운드가 완전히 그 팝씬을 이제 뒤덮을 때 그때 당시 나왔던 노래죠. Somebody to Love. 아까 제육볶음님하고 차희님도 신청을 해주셨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머나먼 정글에 대한 기억이 추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노래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그 머나먼 정글 떠올리시더라고요. 5985번으로 아 여기 원주인데요. 잔뜩 흐려가지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우산 들고 운동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 안 오네. 온대는데 여기 근처는 다 오는데 부천도 오고 인천도 오고 오는데 여기는 아직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Dan Hill과 Rick Franks가 함께 부르는 Sometimes When We Touch, Julio Iglesias와 Dolly Parton이 함께 부르는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0: 지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0: 얼마나 좋은데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0: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2: 골뱅이.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팝스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아도로 비키 카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예전에 그 패티김 선생님이 아주 잘 부르셨는데 비키 카의 아도로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La noche.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1: 뉴바움.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뉴바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차가 긁혀 있거나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거나 옷에 커피를 살짝 쏟았을 때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죠. 하루에도 우리 마음을 긁는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는데요. 이럴 때 하버드대의 교수가 추천하는 질문이 있답니다. 이게 비극인가? 아니면 그저 불편한 일인가? 사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의 99%는 그저 살짝 불편한 일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쿨하게 털어버리는 게 상책이죠. 자, 지금부터는 웃음 가득한 희극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겁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기분 좋아지는 노래 코요테의 빙고였습니다. 아, 이 노래 되게 좋다 하시면서 서혜원 씨. 그렇죠. 이 노래 보면은 가사에 하얗게 눈이 내리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눈 내리는 거 아시죠? 꽃눈이 그냥 막 내리고 있는 그런 오후입니다. 천선녀 씨 그러려니 아, 나이 들면서 그럴 수 있어 하기로 마음먹으니까 편해요 라는 글을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이게 비극인가 아니면 그저 조금 불편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듯합니다. 자, 오늘도 가요 속으로 여러분 잘 들어오셨고요. 좋은 음악들 좋은 사연들 함께 나눠보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

0: 식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1: 새벽팜 김치.
0: 새벽팜 제조, 새벽 판매.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조정석이 부른 좋아 좋아 8491번 그리고 정구리언의 목소리로 들어본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죠.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OST죠. 141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비가 얼마나 내리려는지 무진장 후텁지근하네요. 강경실 씨가 사연 주셨는데 그쵸? 우리 지금 다 느끼고 있잖아요. 후텁지근 이게 딱 맞아요. 이 남해안 제주 쪽에 집중호우 소식이 있고요. 서울 제가 있는 목동에는 아직 비는 안 내리고 많이 어둡습니다. 습도가 많아서인지 그야말로 후텁지근하네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친소 130번째 만남. 요게 좀 더디인데요. 기대하고 있어요.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찾기에 좋을 듯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적으시고요. 사연, 신청곡도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30번째. 앞두고 정체가 되고 있는데. 빨리 주인공이 나타나서 따라라라라 이 빵빠레 음악 들고 싶네요. 070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신계행 안개 거치는 날.

0: 김광석 바람과 나 4894-734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9100번 훈련병 아드님을 위해서 김광석 씨 노래를 또 정해주셨고요. 이등병의 편지 김명희 씨 5016번으로도 역시 김광석 씨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바람과 나 들려드렸어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두 분이죠. 승식이 화순이. 5월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승식이가 오늘도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아, 화순 씨, 5월이 다 갔네요.
2: 아직 닷새나 더 남았어요.
1: 어머, 아, 이번 가정의 달 참 많이 바빴죠?
2: 맞아요. 무엇보다 이번 달엔 이게 많아서 너무 바빴어요.
1: 아, 이게 많아져서 바빠요? 뭐가 많아졌어요? 모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아니면 잡초가 많아졌나? 아이고, 다 뽑아야 해, 그냥.

자, 그러자 화순이가 웃으면서 문자로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화순이가 이번 달엔 이게 많아서 분주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려드릴 거예요.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베지밀 고단백 두유 10개, 왕타 가족 칫솔 선물 세트 10개, 무알콜 샴페인 세트 10개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래 제목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힌트곡 두 곡이었습니다. 트윈폴리오의 무슨 케이크, 이승기의 뭐뭐 해줄래? 마지막에 딱 나왔는데요. 자, 힌트를 더 드릴게요. 그 신파극이죠. 예전에 이수일과 심순애 기억나시죠? 거기 이런 대사가 막 나옵니다. 순애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좋다냐? 이게 정말 못하네. 이게 변사 어투를 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 이게 증가 추세랍니다. 한 해에 24만 건에서 한 25만 건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뭐 이걸 상징하는 것도 있죠. 기러기, 반지. 뭐 여기까지만 힌트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게시판에 지금 막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혜신 씨, 최종현 씨가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고 정답 발표할게요. 김현지가 불러요. 위스키 온 더 록.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자,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의 정답 결혼, 웨딩, 결혼식 뭐 다 정답입니다.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 이승기 결혼해 줄래, 힌트곡 두 곡이었죠. 자, 선물 받으실 분 9432번 결혼 축의금도 확 올라서 무척 부담이 됩니다 하셨고요. 8512번 요즘은 결혼식이 많아서 당사자가 날을 잡는 게 아니라 예식장 비는 날짜에 결혼 날짜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거기 맞춰서 날을 잡아야 되는. 2887번 저도 3월부터 7월까지 쭉 결혼식 이어갑니다. 지출이 어마무시해서 부담되지만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적어주셨어요. 응원해야죠. 자, 비슷한 사연인데 9076번 올해 회사 동료 4명, 학교 친구 3명, 그리고 동호회 회원 2명, 친척 동생 2명이 결혼을 해서 축의금 내느라 생필품도 못 사고 외식도 못했습니다. 이야, 어쩔 수 없는데 이게 피부에

와 닿네요. 9076님의 이 글이. 아이고. 이 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리고 저희들이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원 씨가 향하 씨와 결혼한 지 30주년 됩니다 하셨네요. 최광원 씨 그리고 향하 씨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신청하신 노래는 조화문 사랑하는 우리예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 아이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3: I love you.
1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4: 유유 제약.
1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5: 1인 사장님이라면
16: 얼마?
15: 경리회계는
16: 얼마? 경리
1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6: 얼마예요?
1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6: HR365.
1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6: 얼마나 좋은데요?
1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9: 든든한 내일로요.
18: 네?
1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8: 제대로 가시네요.
1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5: 경동 나비엔.
26: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0: 면 비욘드 비타
1: 모든 인쇄 가능한
2: 서머네드피아
1: 온라인 주문 간편한
2: 서머네드피아
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2: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서머네드피아
4: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5: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4: 디자인도 예쁜데?
5: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6: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5: 필립스 멀티탭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7: 비대 살 땐 당당

0: 해지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환청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환청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6: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7: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6: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선희 씨의 노래 나 항상 그대를 이경아 씨가 신청하셨어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2: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깨운.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심수미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윤은하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올해 60, 경북 군위가 고향이고 경북 여고를 졸업한 윤은하입니다. 저와 윤은하는 2학년 때 같은 반에서 만나 친해졌어요. 고3 때 집이 멀어서 학교 앞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윤은하도 언니와 자취를 하며 제 도시락을 1년 동안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다가 은하가 서울로 대학을 편입하고 저는 대구에 있으면서 가끔씩은 만났었는데요. 서로 결혼을 하면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하야, 나 수미야. 너무 보고 싶고 은혜를 꼭 갚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낸다. 듣고 있으면 꼭 연락 주었으면 좋겠다.

김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올해 60, 경북 군위가 고향이시고요. 경북여고를 졸업한 윤은하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미 씨가 찾고 계십니다. 사연 소개되신 심수미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0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찾고 싶은 친구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 이 게시판을 보다 보니까 서소문에 고가차도 붕괴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올라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연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안전점검 과정에서 고가차도가 무너져서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부상자도 많이 계시고요.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면 좀 답답합니다. 마음이 더 큰 피해 없이 부디 잘 수습되길 바라겠습니다. 7944-2604 김명옥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들려드립니다. 이무진 비와 당신.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6346번 보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듣자고 해서 지금 순찰하고 쉬는 시간 이용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짧은 휴식 시간이지만 그래도 편안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진선 씨, 저는요 너무 추워서 에어컨을 끄고 싶은데 직원들은 더운가 봐요. 누구도 끄자는 말을 안 해요. 아, 그래서 담요 덮고 있어요 저는요. 계속 가동을 하면은 추울 텐데 혹시 그 다른 직원들도 끄자는 말 못하고 김진선 씨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닐까. 누가 좀 용기 내서 좀 에어컨 좀 끄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영희 씨, 비 오는 날이면 가게 문 닫고 퇴근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손님은 안 오고 가요 속으로와 함께 퇴근 시간만 기다립니다. 잠시 후면 퇴근하시는 건가요, 이영희 씨? 저랑 같이 퇴근하시죠, 그러면. 저 별과 달을 1440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어니언스의 노래입니다.

김태우 사랑비였습니다. 김기령 씨, 최정민 씨, 김종숙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신청하셨어요. 날 흐리고 비도 오고 하니까 남부지방부터 비구름대가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네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4831번으로 신청하신 영사운드의 등불이었고요.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5602번으로 친구 가게 도와주러 왔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괜히 나 때문인 것 같고 미안해집니다. 제 마음 같은 노래 좀 들려주세요. 오늘 참 잘 어울리겠는데요 하셨어요. 강은철 씨의 내 잘못인가. 아이, 5602님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그만큼 친구분을 생각해서 이런 생각까지 또 들게 됐나 봅니다. 강은철 씨의 노래 내 잘못인가. 자, 오늘 DJ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

0: 맵식 경험 아시죠? 맵슐링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링 치킨.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다비치 기억해줘요.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휴가 마무리합니다. 휴가 선물로 부탁해요 하셨는데 8967번으로요. 잘 들으셨습니까? 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시작하셔야죠. 김학래 씨의 슬픔의 심로는 문현자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한남석 씨의 밤에 떠난 여인, 백우현 씨, 양경화 씨가 정해주셨네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0: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예전에는 왜 물건을 살 때 흥정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줄다리기 하듯 주거니 받거니 서로에게 기분 좋은 적정선을 찾았죠. 삶이라는 커다란 무대 위에서도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흥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마다의 적정선을 찾기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럴 때 무조건 내 주장만 고집하며 강수를 두기보다는 먼저 반걸음 정도 슬쩍 물러나 보면 어떨까요? 작은 양보 덕분에 꽉 막혔던 문제를 풀 뜻밖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기분 좋은 선물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0: 다달이 거울의 노래 This Will Be. 사는 사람은 덤을 얻고 파는 사람은 단골이라는 신용을 얻고 물러섬으로써 서로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냈던 흥정. 여전히 재래시장이나 물건을 사고 팔 때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예전 같지는 않죠. 흥정할 때 다짜고짜 깎아달라면 오히려 역효과, 조금은 물러서서 좋은 말이 오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것에 비중을 더 두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죠. 생각이 많아지는 퇴근길에는 조금 물러서서 하루를 되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 사이버대에서 쑥실력자 나의 꿈을 쑥실력 발휘 쏴 쑥실력자 내 실력이 쑥실전으로 쏴 쑥쏴 실전형 커리큘럼 쑥실력자 쑥쏴 여기는 송실 사이버대.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6: 새벽반 김치,
5: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0: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9: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방 남매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

5월이면은 늘 장미를 보러 백만송이 장미원에 다니곤 했는데 이제는 지방으로 내려와 곡성 기차 마을 장미를 보러 갔습니다. 5월의 꽃의 여왕은 역시 장미인 것 같아요. 베트 미틀러의 The Rose 4506님 정하셨고요. 5월의 마지막 주 갯골 수로 양옆으로 무성했던 풀잎들을 베어나니 구수한 건초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고 새들의 분주함은 하늘 높은 줄 모르네요 하셨습니다. 8884님 스카트 맥킨즈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기억에 남는 명언 또는 책 속의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있고요. 내리는 빗물의 마음속 얼룩도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나요? 6947님 영화 쉘브르의 의상 가운데 I will wait for you 오로라 피지의 노래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기억에 남는 명언, 책 속의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오수경님이 보내주셨네요. 나에게 정녕 최후의 5분밖에 시간이 없다면 과연 나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도스토옙스키의 글을 보내주셨네요.

글렌 캠벨의 타임, 존 비스의 노래 타임 오브 더 시즌. 시간에 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코코 샤넬은 벽을 내리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벽이 문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시간에 관한 글도 있죠. 하늘이님의 빌레름 슈미트의 글을 보내주셨네요. 삶은 매일같이 즐거운 일들과 불쾌한 일들 사이에서 그네를 타듯 움직인다. 내가 같이 흔들리고 싶지 않거나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삶은 원래 그러하다. 삶으로 다시 날아오르기 중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0: 덕앤 패티의 노래 In My Life. 지금 시각이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화요일 퇴근길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점점 더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전남과 영남, 제주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좀 더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현재 제주도와 전남 동부 남해안에 호우주의보가,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는 가운데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에서 30, 최대 50mm 안팎의 엄청난 폭우가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그 외에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도 10에서 60mm 안팎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태풍급 강풍이 불어닥치겠고, 그 밖에 전국으로도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여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청주와 부산 19도, 춘천 18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23도, 원주 대전 26도, 광주 2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더 낮아져서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점점 더 더워지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 소식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0: Babe.
1: 비틀즈의 Let It Be는 2691님, 0417님, 0262님 같이 정하셨고요. 25일 미국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우리의 방탄소년단이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1년에 이은 두 번째 쾌거를 축하한다 하시면서 4725님 보내주셨고요. 맞아요. 수상 정말 축하합니다 하고 조앤님도 같이 보내주신 BTS의 Swim이었습니다.

지난 5월 13일은 저희 둘째 언니가 만 60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언니는 형부하고 운전학원에서 학생과 강사로 처음 만났습니다. 실습하던 언니에게 형부가 얼굴 내미라는 의미로 장미꽃 내미세요 이러면서 플러팅 멘트를 해서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좁은 빌라에서 신혼생활 시작해 그야말로 오로지 성실함으로 조금씩 평수를 늘려 지금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이름 있는 아파트에서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언니가 60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그날 퇴근한 형부가 두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통장 하나를 슬쩍 내밀며 내일 통장 정리 한번 해봐 그러더랍니다. 언니는 다음날 궁금함과 설렘을 안고 은행에를 갔죠. 근데 글쎄 통장 안에는 형부가 수년간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 모아둔 목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은 형부가 언니의 환갑 선물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쓰고 싶은 것도 누리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정성으로 모아둔 마음이었을 겁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언니는 결국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듣는 우리도 함께 감동하고 부러워했습니다. 형부,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언니 사랑해주고 아껴주셔서. 형부의 마음이 왜 이토록 가슴이 점여올까 생각해봤는데 그 오랜 시간을 이날을 생각하며 쌓아올린 그 애틋한 마음이 그리고 고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출근길에 올랐을 시간들이 영화처럼 다가와서일까요? 통장에 찍힌 금액은 숫자가 아니라 사랑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소중함 일깨워주셔서 감사하고요. 형부,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오후랑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형부가 굉장히 멋지시네요.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니, 형부님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시길. 길버트를 찾아서님이 보내주셨네요. 이런 처제 없네, 그죠? 이런 형부도 없으시고. 사연 주신 오후랑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는 같이 정하신 곡입니다. 뱀의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6: 도심지공사.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10: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1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2: 평택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판촉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판촉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0: 파블로의 연주 메디테라니안 아이스 지중해를 닮은 눈동자 인간관계가 다들 어렵다고 말을 하죠. 근데 어렵다 생각만 하니까 쉽다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고마우면은 고맙다고 또 미안하면은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좋아하는 행동 100가지를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행동 한 가지를 안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김수민님의 너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헤아려 보게 되네요 하고 메리골드님이 보내주신 곡이었습니다. 드디어 보슬비가 내립니다. 경수님, 여기도 보슬비 내려요. 성남 요금소입니다. 5062님, 훈련소의 아들 입대시키고 서울 가는 중입니다. 아내의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남편분이 보내셨습니다. 희용우님, 배미양의 저녁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

0: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

지인 가게에서 저녁 스케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친구하고 오늘 이곳에 올 때 인천 30바 9057번 기사님도 듣고 계셨어요. 비 오는 날 안전운전 하시기를. 정병용님이 보내주신 스콜피언스의 Wind of Change. 엘튼 존의 Sacrifice는 1027님 정하신 곡입니다. 퇴근하고 우비를 사서 환승을 4번 하며 문학경기장 야구 보러 가는데 새해 정거장 남기고 우천으로 취소된다고. 그래서 다시 같은 길로 돌아갑니다. 그러셨어요. 7345님 인천 쪽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노라 존스의 노래 Come Away With Me 도로시님 신청곡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이것은 의료기기 중에 주사기와 함께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의사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친숙한 의료 도구입니다. 1800년대 프랑스 의사가 발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종이를 말아서 사용하거나 속이 빈 나무 원통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진동과 소리 증폭을 이용해 심장 판막 이상, 폐의 잡음, 혈류의 흐름 등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몸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 진찰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혼 41주년 아들 둘 장가 보내고 남편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빗방울 소리가 정겹게 들리는 저녁입니다. 승태 씨, 우리 사이좋게 살자. 아내, 네. 아내분이 보내주셨네. 노원킹님 축하드립니다. 브래드의 If 정하신 곡이고요. 스팅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은 찰떡이 마망님이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앤퀴즈타임, 이것은 의료기기 중에 주사기와 함께 가장 잘 알려진 의사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의료 도구이죠. 진동과 소리 증폭을 이용해 심장 판막 이상, 폐의 잡음, 혈류의 흐름 등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몸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 진찰하는 데 쓰이는 이 의료기구는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

미스터 라이프의 Your Life My Love은 주드 추님 정하셨고요. 앙리 코머셔 셀러 부질 루이의 녹슨 총 파타야 김회장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 앤 퀴즈 타임 몸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 진찰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구의 이름은 청진기. 오랜만에 청진기네 그죠? 간호학과 40살 만학도입니다. 8608님. 저는 기계 만드는 엔지니어인데 간혹 고장 진단 시 쇠파이프로 귀에 대고 진단하기도 한답니다. 7779님. 택시기사인데 잘 듣고 있습니다. 9957님. 3282님. 배불뚝님.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갈수록 우리는 자꾸 느슨해진다. 느슨하다는 것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건 미련이란 계절은 길고도 춥기 때문이다. 믿음은 아내의 것일진데 껍데기 하나 금간 것에 아우성인 심장에 잦은 폭설 내린다. 얼어붙은 껍질 한금 한금 깨지면 알맹이 돈독한 친구가 될 일이다. 인생에 친구 하나 두는 일이 연인 하나 잃는 일보다 어렵다는 것을 나는 깨트리니

영신의 나를 깨뜨리다. 우리는 때로 마음속 믿음보다 겉모습이나 자존심을 지키는 데 더 급급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벽을 쌓고 흠집이라도 날까 조심하지만 사실 그 벽을 깨야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하죠. 진짜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를 깨뜨리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그렇게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지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0: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링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링 치킨.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절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7: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8: 올드팝은 뱀이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9: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엘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사색에 잠겨봅니다. 나그네 인생님 정하신 곡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버디 해겐스의 카사블랑카.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의 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당신도 먹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맛집을 소개하듯이 당신도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장소를 추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추천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소린데 자신있게 추천할 사람도 있으세요 혹시? 가끔 봐도 아 맞아 여전히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 만날 사람이 많은 것보다 추천할 사람이 많아야 덜 힘들고 덜 외롭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보물들을 기억하면서 김현주 행복한 동행도 반짝반짝 빛나볼게요.

비슷한 사람은 같이 뭉쳐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 너 같은 사람 또 없니? 아니면 뭐 당신 같은 사람 없어요? 이렇게 사람 추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오르는 얼굴이나 이름이 있다면 아, 참 잘 살아온 증거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도

0: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죠? 그래요. 둘러보면 경치 좋은 곳이 많듯이 둘러보면 추천할 만큼 좋은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렇게 사람 추천에 장소 추천, 무엇보다 신청곡 추천이 가능한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10시까지 함께 할게요.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추천할 신청곡 있으시다면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양희은,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0: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이혜진, 주영훈이 함께한 우리 사랑 이대로 8661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제 친구 어때요? 1974년생이고요. 쉰을 살짝 넘겼지만 친구인 저를 닮아서 엄청 이쁜 능력자예요. 등산에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와, 기왕이면 친구 이름도 적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또 이문세, 광화문 연가, 강명구님, 우리 규환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다 카드 결제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요즘 기계가 사람 입술을 많이 빼앗아 가잖아요. 저는 저를 추천합니다. 성실 근면해요. 아직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3002번으로 글 주셨네요. 야, 잘하면 오늘 행복한 동행이 큰일을 할 것만 같은데요. 정해주신 곡 고병입니다. 흐린 날의 오후.

남편에게 갱년기가 온 걸까 아니면 창밖에 저 날씨 탓일까 멍하고 있네요. 남편한테 일주일쯤 휴가를 줘야 할까요? 5995번으로 남편이 지금 이 사연 보내신 거 모르시나 봐요. 참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페이지 벙어리 바이올린 청해 주셨고 이선희 인연

1013번으로 또 송미화님 청해 주셨고 변진섭 가장 슬픈 날의 왈츠 임미숙님 은정님 또 고병희 흐린 날의 오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전 작은 과일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CBS 음악 FM이죠. 근데 지난번에 우산 빌려간 손님께서 우산을 반납하면서 빵을 한 보따리 갖다 놓고 가시는 거 있죠. 비 오는 날이면 우리 집이 우산 대여소이긴 한데 저 손님 추천합니다. 근데 성함을 모르겠다네요. 8008번으로 글 주셨네요. 참 멋진 분들 많이 계세요. 김복남님 청해 주신 곡 고향인 보성 녹차밭에 다녀오셨네요. 김범용입니다. 별빛 속에 님.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8: 광고 전해드리신 곡 동진님 청해주셔서 함께 들었죠. 이상은 사랑해 사랑해, 또 김승진 유리창의 그린 안녕, 김상희님 청해주신 곡이고, 김범룡 별빛 속에님 들었습니다. 어우러기의 노래 바람 같은 마음으로, 비를 닮은 눈물로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5: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4: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6: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7: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이거 역시 고려기프트!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어떤 이유가 필요한가요? 3956번으로 글 주셨는데, 아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울랄라 세션 서쪽 하늘, 또 우리 윤정님, 혜신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0: 큐큐큐큐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Good Music Station. CBS FM.

딸 같다고 챙겨주시던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늘 그리움으로 선생님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흥얼흥얼 자주 부르셨던 노래군요. 최은숙님, 임수정 연인들의 이야기, 또 정훈이 송창식이 함께한 안개, 인호님, 하정숙님, 순호님, 그리고 늦은 나이에 인생의 동반자인 동시에 배우자를 만났죠. 결혼한 지 1년 됐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축하드립니다. 요즘은 더 일찍 왜 만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더 커요. 4956번으로 계속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청해 주신 곡이에요. 박미경,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여운 홀로 된 사랑 마포작두님 청해 주신 곡. 어우 참 다행이에요. 신입사원이 아주 마음에 드시나 봐요. 손발이 척척 맞는다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김학래, 임철우가 함께한 내가. 우리 조정희님이 상념의 방랑자. 그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 그냥 방랑자가 아니고 상념의 방랑자. 또 신여범 언제나 그 자리에 민후님, 수경님 청해 주셨고 박미경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내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무릎 수술하셨군요. 병원에서 듣고 있는데 인생 통틀어 입원은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세요? 태어나는 그날까지 매일 저녁 행복한 동행과 함께합니다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0855번으로 청해 주신 곡 팀 사랑합니다.

0: 구희연님 청해주신 강어달님 기다림 설레임 또 꿈의 박정현의 노래는 순옥님 청해주셨고요. 팀 사랑합니다.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격리 외계는
6: 얼마? 격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대학교.
1: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2: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3: 참 좋은 여행.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0: 하면 하하임.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7568 휴대전화로 너무 사랑스러운 사연을 주셨어요. 여행 준비하고 있는데 딸이 난로 한 뭉치를 주더래요. 하고 봤더니 100불짜리가 아니라 1불짜리 100장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팁 낼 때 쓰래요. 뭐 설마 100불짜리 뭉치를 기대하셨던 건 아니겠죠? 뭉칫돈 기분이 엄청 좋아서 현주님한테 자랑해요 하셨는데, 네, 행복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김정민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묻은 안경을 보드라운 천으로 정성껏 닦아봅니다. 입김도 한번 불어붙고 한참을 문지르다가 안경을 다시 썼을 때 세상의 선명도가 달라지죠. 사실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시야를 가리던 작은 얼룩 하나 지웠을 뿐인데 많은 것들이 명쾌하게 보입니다. 가끔 안경을 닦듯이 깨끗하게 정돈해줘야 할 것들이 있어요. 불안이라는 먼지, 피곤이라는 얼룩이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같은 세상이라도 온통 흐리고 우울하게 보이니까요. 오늘 곳곳에 내린 비가 세상의 선명도를 높인 부드러운 천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허윤희.

5월 26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서영은 비오는 거리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네, 모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던 오늘 화요일이었습니다. 푹 쉬고 나면 사실 컨디션이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일상의 간극이 커지면 적응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마련이죠. 이럴 때 오늘 오프닝에서처럼 안경을 깨끗한 천으로 닦듯이 왠지 모를 피로를 닦아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내린 비가 차분하게 이 역할을 해줬기를 바라보네요.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0: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 역자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2: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윤현석의 러브, 경민님의 정해주신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 포지션의 I love you 였습니다. 2181번으로 글 주셨네요. 오늘 햇마늘이 좋아 보여서 50접을 사와서 에어컨 틀고 라디오 볼륨 올리고 마늘 까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중2 아들은 숙제할 시간인데 라디오 오프닝 듣더니 너무 좋은데? 하면서 방으로. 아, 방으로 안 들어가면 전 들어갔다는 줄 알고. 다무야, 오늘 밤은 엄마랑 라디오 같이 듣자.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직도 같이 듣고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50접이면 양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6276번으로는 허디 연휴 내내 여름옷 정리하며 팔 운동 제대로 했습니다. 분명 버린 줄 알았던 옷이 옷장 구석에서 나 아직 살아있어 하고 튀어나오는데 순간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힘들고 허리도 뻐근하지만 정리 끝난 옷장을 보니 마음까지 시원해졌어요. 올여름은 새 옷 말고 잊고 있던 내 옷으로 버텨볼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잘 보이게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것, 걸어 놓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개워 놓고, 서랍 안에 넣고, 뭐, 나중에 입어야지 했다가 입고 지나가는 옷들이 꽤 많이 있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릴게요. 2452번으로 정해주신 이현우의 노래입니다. 비가 와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힐링 시간에 좋은 노래와 감성 글 감사해요. 오늘 비가 와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이 노래 마리킴님도 청해 주셨네요. 이현우의 비가 와요. 그리고 9006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박선주 잘가요 로맨스.

택배를 시켰을 때 어떤 순간이 가장 기분 좋을까?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을 때, 포장을 뜯기 전 대체로 그 잠깐의 순간이 좋았던 것 같다. 몇 날 며칠 동안 검색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고르고 고른 물건이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을까? 테이프를 뜯고 뽁뽁이와 종이 완충제를 걷어내면서 그 짧은 시간만큼은 잠시 아이처럼 설레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딱 거기까지라는 거다. 택배 상자에서 물건을 꺼내자마자 빈 상자는 곧장 접혀서 현관 한쪽에 세워지고 물건은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설렜나 싶을 정도로 늘 거기 있었던 물건처럼 빠르게 익숙해지고 만다. 이런 걸 보면 그토록 기다리던 건 물건 자체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원하는 것을 찾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시간에만 유효한 두근거림 같은 것.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 지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것처럼 말이다. 밤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나는 무언가를 기다린다.

이미 가진 것보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더 마음이 기우는 사람처럼 때론 이런 유효한 두근거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One More Chance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1674번으로 청해주셨던 영준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그리고 이어드린 두 곡 브라운 아이즈 비오는 압구정 제이워크 서든니 이학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

0: 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Again, 꿈과 음악 사이의 1부 끝곡입니다. 에즈원 데이 바이 데이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Nothing compares.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노래 듣고 싶었는데 꽃다발님 보내주셨어요. 4097번 그리고 딸기산도님도 청해 주셨어요.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문을 열었습니다. 작업복 빨면서 들어요. 졸린데도 못 자고 있어요. 잘 들을게요. 서아님. 잠드신 거 아니죠? 아이고, 그러게요. 불러드리면, 서아님? 불러드리면 잠깐 잠이 깨신다고는 하던데, 아이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얼른 마무리 지으시고, 하루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4192번으로도 오늘 할 일을 다 못 끝내서 노트북 들고 집으로 왔는데도 아직도 못 끝냈네요. 몸이 너무 무거워. 이만 내일의 나에게 부탁하고 꿈꿈의 기대도 되겠죠? 네, 저는 무조건 그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정하셨나요? 어제 또 쉬었다가 오늘 화요일을 보내시면서 더 천근만근 몸을 이끌고 하루 보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애쓰셨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0: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6: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 큐밍.
6: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장혜진 키 작은 하늘, 신희님이 정해주셨던 박영미 그대를 잊는다는 건, 박정훈 기억에 남는 건 너의 젖은 눈동자, 이렇게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박정훈 씨의 그대만을 위한 사랑도 좋은데요. 그 노래는 얼마 전에 들려드렸어요. 조만간에 또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마포님. 진검다리님.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취업을 하려니 선택의 폭은 좁고 집에 있으려니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 같아서 아줌마의 정신으로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일했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아 꿈음을 들으며 저의 힘듦을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떻게 보면 첫날은 정신없이 나가고 이틀차가 정말 뭔가 정직하게 고생한 것을 몸으로 체감하는 그런 날일 수도 있는 그런 첫날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애쓰셨습니다. 어떤 선택이 미래에 내가 덜 후회하게 될 일일지 아주 치열하게 열심히 고민하시고 내린 결정인 것 같아요. 우리 진검다리님이 내린 선택이 그 길이 정답입니다. 저도 응원 드릴게요. 3654번으로는 매일 퇴근 때 차에서 아내랑 라디오로 듣는 방송인데 차량 수리 맡기고 며칠은 버스를 타야 해서 버스를 탔는데 여기서도 방송이 나오네요. 행운 행운. 지금도 아내와 같이 타고 있습니다. 사연 보냈다고 얘기하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함께 듣고 계실까요? 고맙습니다. 차량 수리도 잘 받고 돌려받으시길 바라고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는 1182번으로 넘어져서 발을 다치는 바람에 귀한 연휴를 반납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잘 움직일 땐 쉬고 싶었는데 못 움직이니 또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다치셨는지 어서 잘 회복하시길 나으시길 더 튼튼한 다리를 네. 만나게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 곡을 청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하림의 노래 위로 보내드립니다.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3곡 전해드렸습니다. 신청곡 듣고 잠들고 싶어요 라고 여러 번 사연 주셨는데요. 코나님 잘 들으셨나요? 아직 잠드신 거 아니죠? 케이윌의 이러지 마 제발, 그리고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금이님 신청곡이었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헤이즈가 부른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였습니다. 저는 노는 것만 생각하는 걸까요? 1821님. 벌써부터 여름휴가 계획 세우는 건 저만 그래요? 3년 만에 제주로 휴가지 정했어요. 항공, 숙박, 렌트까지 완벽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그 뭐가 문제인가요? 왜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려고 하세요? 즐겁게 내 영혼이, 내가 기쁘게 생활하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나요? 지금부터 설렘을 가득 안고 여행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누상동 사모님, 재수학원에서 매일을 보내는 큰딸, 바람 좀 쐬주려 강릉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깜짝 이벤트예요. 지치지 않고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 저와 딸 1박 2일 여행

여행을 시작해요. 짧은 만큼 기억에 남게 좋은 추억 만들고 올게요. 네, 즐겁게 잘 다녀오세요.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집 앞 화단에 단호박씨를 몇 개 뿌려놓고 있고 있었는데 빼꼼 싹이 난 거 있죠? 오늘 내린 비로 더 쑥쑥 자라주면 좋겠습니다. 잘 클지 모르겠지만 또 단호박 성장 소식을 전해볼게요. 4299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이 노래는 0174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에일리의 노래입니다. 잠시 안녕처럼.

0: 임차원, 빌딩앤 리치,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변동.

0: 떡볶이 하면 하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2: 유유 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아까 마포님이 청해 주셨던 노래네요. 김현철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은 도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혈당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때도
1: 뉴바움
0: 장건강에도
1: 뉴바움혈당도활력도장건강도종합건강기능식품브랜드뉴트리바이옴뉴바옴검색창에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오픈하셨어요그럼당연히
3: 구스플러스엘러스
2: 쇼핑몰은처음이라어렵다고요그럼당연히
3: 구스플러스엘러스
2: 셀러라면당연히셀러스하세요주문수집송장전송출력까지단돈5000원이니까
3: 구스플러스엘러스
4: 안녕하세요헬리코박터마이크로바이옴연구의심기남입니다매년6월첫째주수요일은위건강의날입니다정확한위건강정보를확인하시고건강한삶을지켜가십시오여러분의위건강헬리코박터마이크로바이옴연구회가함께하겠습니다
5: 1인가구도외롭지않은서울이궁금하다면이사연을한번들어보세요얼마전1인가구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요리프로그램에참여했는데요저와같은1인가구사람들과반찬도만들고또함께나눠먹으며끈끈한인연을이어갈수있어관계의소중함과일상의즐거움을느낄수있었답니다지금싱글벙글서울을검색해서1인가구지원센터의다양한프로그램을만나보세요이캠페인은외로움없는서울을만들어가는동행매력특별시서울시와함께합니다
6: 신뢰는말이아니라축적된시간입니다우리는가능성을연구하지않습니다증명합니다세계최초지방유래줄기세포임상3상진행세계최초만성신질환자대상유일의줄기세포개발및임상진행연구를넘어증명으로당신을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지키는 EHL 바이오가12시를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스팅과 크리스 보티가 함께합니다. 라벨 담 쌍 리그레츠.

크리스 우티언즈 스팅의 노래 라벨 담성 리그레츠 미련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죠.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 밤 어디에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강팔.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캐롤라인 크루거, You Call It Love,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였습니다. 아까 자다 일어났는데 우연하게 시작 시간에 맞춰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DJ님 목소리 참 듣기 좋네요. 즐기는 중님 반갑습니다. 2시까지 같이 즐겨주시죠. 3737번님, 친구가 쌍둥이를 임신해서 바쁜 신랑 대신 저랑 태교 여행을 왔습니다. 지금 후쿠오카 호텔에서 듣고 있어요. 친구의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가 쌍둥이의 임신을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남편과의 여행도 좋지만 이렇게 마음 맞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친구와의 여행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좋은 시간 안전하게 보내고 오십시오. 홍내림님은 손주 보면서 듣고 계시대요. 아침에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CBS 켜놓고 생활을 하지만 이 시간에 라디오 듣는 거 쉽지 않은데 미국에 와서 레인보우로 듣게 됐어요. 첫 손주 덕에 시작하는 밤 원경 씨와 만났네요. 참 좋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레인보우도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에드시런의 노래 중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에드시런의 Thinking Out Loud 전해드리고요. 라우의 Paris in the Rain 이어서 듣죠.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텅 빈 회색빛 거린 참 허전해. 쓸쓸한 기분에 유리창을 열어 내민 두 손 위로 떨어진 빗방울. 가득 고이는 그리움 나의 맘에 흘러. 왠지 네가 보고 싶은 밤, 차오르는 눈물, 떠오르는 나의 맘속, 비가 오면 내리는 기억에 번지는 아픔에 흠뻑 쏟아지는 너를 보다 선명했던 그 시간에 멈춘 채, 추억에 젖은 채, 아름다웠던 너를 그려 In the rain. 길었던, 참 눈이 부셨던 계절도 사진첩 속에 얼룩져 색이 바래질까. 점점 깊어가는 이 밤, 잊지 못한 약속, 따뜻했던 품도 안녕. 비가 오면 내리는 기억에 번지는 아픔에 흠뻑 쏟아지는 너를 보다 선명했던 그 시간에 멈춘 채, 추억에 젖은 채, 아름다웠던 너를 그려 In the rain. 태연의 노래입니다.

미국 조지아는 오후 시간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참 기분 좋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이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태연의 레인 신청해 봅니다 하고 고다르크님 청하셔서 같이 읽고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곳 한국에서도 참 듣기 좋은 음악, 듣기 좋은 시간입니다. 감사드려요. 이어서 함께한 이소라의 신청곡 김수정님 신청곡이었어요. 항상 듣기만 했는데 글은 처음이네요. 너무너무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매번 다 듣고 자느라 늘 잠을 설치긴 하지만 원경님의 목소리는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늘 함께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따뜻한 커피 한 잔 전하겠습니다. 이무진의 비와 당신까지 전해드렸어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하던 사람이 생각나는 밤이네요 하시면서 8180번님 청하신 곡 위켄드의 Out of Time 같이 듣죠.

더 위켄드의 Out of Time, 스카일라 그레이, Everything I Need 함께 했습니다. 버스 기사입니다. 운행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는 중에 듣고 있네요. 오늘따라 힘이 듭니다. 좋은 노래, 목소리 감사합니다. 728번님, 갑자기 한여름 된 것처럼 무더워져서요. 습하기도 하고 더 고단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커피 한 잔 전하겠습니다. 아싸리님, 팍팍한 삶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려고 투잡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까지 처음으로 배달하고 있는데 텅 빈 도로 달리며 원경님 목소리에 좋은 음악까지 들으니까 일하는 것 같지가 않네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런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하게 다니셔야 돼요. 아싸리님께도 커피 한 잔 전할게요. 에디 긴스트리오의 신주쿠 트와일라이트 1부 마지막 곡입니다.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180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음성이 너무 매력적이라 채널 고정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 신청해봅니다 하셔서 같이 들었습니다. 채널 고정하셨으니까 이제 자주 뵙겠죠. 1802번님께 커피 한잔 전합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죠.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싼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그룹 디스터브드의 노래와 연주로 The Sound of Silence 전해드렸고요. 필델의 스톰송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630번님 어제 시댁에 변기 및 백시멘트가 다 떨어져 나가서 제가 셀프로 공사를 했는데요. 문제는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이 다 쑤시네요. 그래도 보람 있고 뿌듯합니다. 와, 직접 이렇게 시공을 하신 거예요. 손재주가 좋으신가 보네요. 예, 손재주도 손재주지만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큰일 하셨습니다. 2630번님께 커피 한 잔 전할게요. 청하신 곡 All for One의 I Swear, 케시아 콜의 Falling Out 두 곡 듣죠.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유미의 별,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까지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지방 근무하느라고 보름 만에 집에 왔습니다. 너무나 좋네요. 돈불추 사랑님. 역시 집이 좋죠. 이 시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그리님,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 시간이네요.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 다녀와서 어제 왔거든요. 하루 종일 비몽사몽하다 일찍 자는 바람에 덕분에 원경님도 만나고 함께하니까 좋습니다. 시차 적응하는데 한참 걸리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깨어있는 밤에 찾아주세요. 유라이어 힙의 Rain, Manfred Mansell's Band의 Questions, 주한 바이스의 Diamonds and Rust,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Rain and Tears 네 곡 이어집니다.

아프로디테의 차일드, Rain and Tears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조지 윈스턴의 연주, 캐논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0: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시에게 초록이 꼭 필요하듯이 메마른 땅엔 쏟아지는 비가 필요하고요. 그늘진 골목엔 따스한 햇빛과 막힘없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에도 그런 당연한 필요들이 숨어 있죠. 아침 출근길엔 졸린 눈 번쩍 뜨게 할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필요하고, 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선 세상과 나를 잠시 분리해줄 이어폰 속 플레이리스트가 필요하고요. 온종일 모니터만 들여다본 날엔 먼 산이나 하늘을 한번 올려다볼 3초의 여유가 필요하고, 또 마음이 복잡한 날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도 있죠. 새 신발을 신을 땐 뒤꿈치를 지켜줄 반창고가 필요하고, 보글보글 끓는 라면엔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틈새마다 작은 쉼표들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요. 지금 나의 하루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그게 무엇이든 나를 위해 기꺼이 선물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가곡 Zen Sucht nach dem Frühling, 봄을 기다리며, 교회번호 596, 소프라노 줄리엔 벤스의 노래와 안드라 쉬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음악책에서도 우리가 만났던 모차르트의 노래죠. 봄노래라는 제목으로 음악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뭐 맛있는 아침 식사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지고 싶은 잠, 휴식일 수도 있겠죠. 또 비가 와도 멈추지 않는 산책이나 머릿속을 정리할 고요한 시간, 아니면 또 반대로 신나는 수다 한 판 혹은 음악 한 곡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필수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또 하루의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작은 선물 하나쯤은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락마이너프의 10개의 플리어도 작품번호 23 가운데 5번 G단추 드미트리 알렉세예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락마이너프의 플리어드 집도 참 매력적인데요. 어떤 곡들은 정말 눈물을 쏙 빼놓을 만큼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이 곡은 얼마나 이 신나고 강렬한가요. 또 그 사이에 있는 락마이너프 특유의 서정도 참 아름답고요. 정말 매력적인 음악입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프로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 필요한 것들 이야기를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달빛 산책님은 지금 이 시간 잘 우려낸 따뜻한 보리차로 한 잔을 새로운 하루 보리차로 새로운 하루를 즐거이 성실히 보내려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지금 뭐 날씨가 더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침에는 또 선선하잖아요. 그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참 좋습니다. 강소영님은 길고도 짧은 연휴 끝에는 식구들 끼니 걱정 내려놓고 나만을 위한 맛있는 한 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식구들 끼니를 걱정하시면서 챙기시는 분들은 정말 오로지 내 입맛 그리고 내가 혼자 즐길 수 있는 한 끼도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그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당스 마카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린 마젤의 바이올린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카밀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작품 번호 40번이었습니다. 로린 마젤의 바이올린과 직접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지금 프랑스에 가 계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아주 기다렸던 우리 들꽃연희님이 드디어 생존 신고를 해오셨습니다. 50일 잡고 혼자서 유럽을 가신다고 해서 부럽기도 하고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들꽃연희님 잘 계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송을 들으셨는지 멋진 프랑스의 풍경 사진 두 장과 함께 생존 신고 해오셨어요. 니스 바다 풍경과 보르도 포도밭 풍경이래요. 사연과 인사는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쪼록 안전하게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 조카는 사랑을 망설임 없이 표현한다. 조카가 두 살 때 여동생과 내가 조카를 보러 남동생네에 간 날이었다. 셋이 둘러앉아 같이 놀던 중 조카는 갑자기 사랑이 샘솟았는지 나에게 다가와 나를 살포시 안았다. 그러더니 우리 여동생에게도 가서 포근히 안았다. 기쁘고 감동적이었다. 어릴 때는 대개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표현한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화든 그 순간 느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웃고 울고 화내고 금세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일에 몰두한다.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면서 많은 사람은 속마음을 감추는 경우가 늘어난다. 누군가를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무언가가 싫어도 싫다고 내색하지 않은 채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곤 한다. 물론 모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고 그것이 자신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모두 유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마움이나 사랑, 미안함처럼 꼭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어색하거나 두려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처 표하지 못한 마음은 후회로 남을 수 있으니까.

조카가 다섯 살이던 해 겨울 나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조카에게 주었다. 다음 해 올케가 말했다. 주한이가 그 카드를 자주 꺼내 읽는다고. 어느 봄날 주한이는 새벽 5시에 깨서 내가 준 크리스마스 카드에 쓰인 주하나 사랑해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 고모 큰 고모가를 읽더니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랑한다고 말하게 할머니 집에 가야겠어요. 그날 주한이는 우리 집에 와서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더니 할머니에게 달려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나는 마음 수행이 부족해 같이 사는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화를 낸 적이 많다. 하지만 조카를 볼 때면 절로 미소 짓게 된다. 내가 조카를 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삶은 얼마나 평화로울까. 꽃을 보는 것처럼, 아기 새를 보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는 없을까? 주한이는 집으로 돌아갈 때 고모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꼭 안아주고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해요 외치고 떠났다.

아니는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있다. 따뜻한 마음을 주저없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린 조카에게서 배운다. 소중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른다.

You are my sunshine. 미치 밀러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것도 참 이 곡에도 추억이 소환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8년차 고모이자 작가 김선혜의 책 망설임 없이 사랑을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조카 바보들도 제 주변에 많거든요. 조카 바보들이 아마 이걸 들으면서 크게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 아내도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지만 두 고모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란 얘기를 연애 시절에 저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어머니 같은 고모들인데 지금도 저는 그냥 장모님이 세 분이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조카들을 사랑하신 고모님들이, 처고모님들이 계셔서 그리고 저도 사실 저희 아이를 낳기 전에 먼저 저희 형이 조카 셋을 먼저 낳았거든요. 특히 첫 조카에 대한

사랑은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있는 아주 이쁜 여대생인데 아직까지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게 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또 고맙거나 미안한 마음. 어른이 되면 어느새 그 말들이 참 입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지곤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미안하다는 말 참 하기 쉽지 않죠. 어떨 때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나만 잘못한 걸로 확정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싫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튼 오늘 그 이야기 속의 주한이처럼 아이들은 참 그 마음을 거침없이 전하는데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생각보다 그 마음을 전할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길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가끔은 용기를 내서 소중한 분들께 속마음을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8744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입니다. 주파수를 맞춰보다가 우연히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게 되었는데 김정원님의 진행과 클래식 음악이 저에게 편안함과 다정함을 주어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듣다가 공연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돼서 지난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연주자들의 아름다운 소리는 피땀 어린 노력과 연습의 결과겠구나 생각이 들어 저도 힘이 났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용기 내어 이렇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방송으로 힘이 되어주셔서 제작진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공연 다녀오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당신에게 자주자주 들르시고 이렇게 소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 음악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차이콥스키의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갈대피리의 춤 들려드릴게요.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의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갈대피리의 춤,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오프스 72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46,

B46 8곡을 총 8곡을 다 들었고요. 자, 오늘은 새로운 모음집 72를 시작하는데요. 첫 곡 비장조입니다. 드보르작의 후기 슬라브 무곡집인 오프스 72는요. 우리가 들었던 초기 OP46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깊어진 분위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의 1번 역시 밝고 경쾌하지만 단순한 흥겨움보다는 어딘가 여유롭고 우아한 표정이 느껴집니다. 춤곡 특유의 리듬은 살아있으면서도 중간중간 또 드볼작 특유의 따뜻한 선율이 스며들어 있어서 마치 사람들 사이를 유쾌하게 거닐다가도 문득 서정적인 시선으로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 너무 좋네요. 흥겹지만 그냥 단순히 흥겹기만 한게 아니라 이 화성들도 들으면은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아, 전 슬라프곡 앞으로 남은 7곡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드볼작의 슬라프곡 OP72의 1번 비장조였고요. 이반 피셔가 주연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안병희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아그나스 발차의 아스프리메라 키아마스,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오겠지. 함께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은 안병희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아그네스 팔차가 노래한 아스프리메라 깨아마스,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오겠지. 곡 제목이 참 좋죠. 그리고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연가곡 집 시인의 사랑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의 In Wunderschönen Monat Mai 연가곡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끝이 뭔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끝났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와 후베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2408번 쓰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엄마가 생신이라서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저희 엄마가 아침마다 이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으시며 아침을 준비하시곤 하는데요. 저는 방에서 이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슈만의 피아노 퀄텟 3악장 오늘 이 음악처럼 로맨틱한 엄마의 생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저도 생일 축하드리고요. 방송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음악 나갑니다.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 E플랫 장조 작문호 47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를 MIK 양상부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연주 씨 윤학준 곡 잔향,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레지나님이 마음밭에 그대의 잔향,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가사에 또 감탄해 주셨네요. 노래를 듣다 보면 멜로디에 또 가사에 혹은 또 노래에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에 또 이렇게 감동을 받곤 하죠. 제임스 파파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과 아당 청취자분들, 제가 60대에 은행을 정년퇴직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생소한 분야인 전기기사 시험 공부를 시작했을 때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5개월간의 공부 끝에 지난주 필기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실기시험을 아당과 함께 준비하려고 하니 정원님과 우리 청취자분들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오셨어요.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심이셨을 텐데,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말 잘하셨고요. 박수 보내드립니다. 남은 2차 실기시험에도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제임스 파파님.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규스탕 듀메이, 첼리스트 에드가 모르, 피아니스트 클라라 민 등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등을 들려주죠.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미로슬라브 쿨티셰프, 세르게이 타라소프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 등을 연주하죠.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서광태 지휘의 칸티쿰 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현대 합창음악의 거장 존 러트의 글로리아, 존 레빗과 플랑의 작품을 노래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영산아트홀입니다. 소프라노 최정원의 콘서트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문재원, 테너 림팍, 어린이 합창단 라임 트리프렌즈, 김광현 지휘의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페라 아리아, 마중 첫사랑 등의 한국 가곡, 뮤지컬 주요 넘버를 부르죠.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156년 전통의 독일 명문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도널드 러니클스 경이 지휘하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네스의 협연으로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또 브람스의 교향곡 4번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이콥스키의 가곡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희 곡을 미샤엘 만이 편곡해서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과 미샤엘 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이가 제가 예전에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워낙에 아름다운 선율인데 노래로 들어도 좋지만 또 이렇게 악기로 들으면 그 선율에만 좀 집중할 수 있죠. 다 좋습니다. 노래로 들어도 너무 좋고 조가희님이 두 악기의 대화가 참 아름답다고 이 곡에 감상평 보내오셨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미국 민요 홍화의 계곡 마티 로빈스의 음악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Red River Valley, 홍하의 계곡, 미국 민요 보내드렸습니다. 마티 로빈스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은요.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관계.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는 꼭 비밀글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막으로 이수인 씨, 이수인 곡 내 맘의 강물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제가 문제를 내면서도 이 첫 번째 곡 듣고 맞추시기는 오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망고 아빠님이 퀴즈 맞춰보려고 노래 가사 검색하다가 문득 멈칫하게 되네요. 곡이 너무 좋아요. 아, 그럼 된 겁니다. 퀴즈 맞추는 건 그냥 곁들이고요. 사실 좋은 음악들 감상하는 게 주목적이죠. 자, 오늘의 정답인 이 말, 이 관계를 가리키는 이 말의 어원에는요. 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또 강 건너편 사람들, 같은 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정답 알고 나시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이들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시내나 개천의 자원과 또 통행의 주도권을 사이에 둔 관계에서 온 말이 또 오늘의 정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강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생각해보시죠. 두 번째 힌트막도 드릴게요.

두 번째 힌트막으로 쇼팽의 에뛰드 작문호 10 가운데 첫 번째 곡 C장조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관계를 가리키는데 내 맘에 강물이 나오더니 갑자기 쇼팽의 에뛰드가 나왔다. 아마 미궁에 빠질 것 같은데요. 이 설명 들으시면 이제는 조금 정답에 접근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팽은 파리의 예술가 모임에서 리스트를 알게 됐죠. 이후에 두 사람은 친구가 됐고요. 서로에 대해 깊은 존경을 갖게 됩니다. 리스트가 쇼팽의 연주를 듣고 극찬했고요. 쇼팽은 아주 기꺼이 자신의 에뛰드 연습곡집 작문호 10을 리스트에게 헌정했습니다. 뭐 두 사람은 말년엔 몇 가지 이유로 서로 소원해졌지만 서로의 음악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우정을 지켰습니다. 쇼팽과 리스트는요. 친구이자 예술적 동료이자 또 영원한 이것.

신데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힌트 막 나갑니다.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모차르트 오페라 자버플루트 마술피리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 Der Hülle Rache kocht in meinem Herzen 지옥 같은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끌어오르고 소프라노 루치아 폽 그리고 오토 클램퍼러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우리가 아리아의 초상에서도 공부했었죠. 타미노 왕자는 처음엔 밤의 여왕의 말을 듣고 자라스트로가 악의 상징인 줄 알았죠. 하지만 밤의 여왕이 어둠의 세계를 이끈 악이었고 자라스트로는 빛의 세계를 지배하는 의로운 철학자였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밤의 여왕이 자신의 이것인 자라스트로를 향한 복수의 심정을 노래한 곡이죠. 자, 이제는 정답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오답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자,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같은 목적을 가졌거나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맞수를 뜻하죠. 비슷한 말로는 경쟁자, 상대자, 적수, 호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김정원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것은 누구인가요? 하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제 자신. 자신이 이것인 사람도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인 이 관계를 보자면 중식계의 이것.

것은 짜장면과 짬뽕이 있겠고요. 또 뭐 물냉면, 비빔냉면, 아니면 평양냉면, 함흥냉면. 또 쌀떡볶이냐 밀떡볶이냐도 은근 또 그렇습니다. 치킨계로 가면 후라이드냐 양념치킨이냐, 또 찌개로 가면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또 대중음악 쪽의 가수들도 참 많았어요. 한참 옛날에는 남진, 나훈아도 있었고요. 또 핑클과 SES, H.O.T와 잭스키스도 빼놓을 수 없는 이것 관계인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답 보내주시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것은 뭘까요? 말 않겠습니다. 저희는 상관 안 합니다. 저희는 우리 아당님들만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는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가운데 When You Believe 보내드릴게요. 이 음악을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은 1990년대 빌보드를 지배했던 전설적인 보컬 두 명이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지만 대중매체는 계속 이 구도를 고착화시켰습니다. 불화로 인해 두 가수가 각자의 파트를 따로 녹음해야 했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됐었죠. 하지만 두 가수는 서로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말만 했고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멋진 듀엣곡으로 세간의 루머를 잠재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 이것 관계인 팝계의 디바들이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가운데 When You Believe.

오늘 퀴즈 마지막 힌트 막으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가운데 When You Believe, 머레이어 캐리와 위트니 휴스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막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라이벌이었습니다. 라이벌. 아, 저보고 남진, 나훈아, 뭐 핑클, SS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것도 아느냐 하는데 저 많이 압니다. 꼭 뭐 바흐와 헨델이, 쇼팽과 리스트가 라이벌이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줄 아셨죠? 아닙니다. 태진아 씨와 송대관 씨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라이벌. 우리 41405번님은 강을 사이에 두고 경쟁과 공생, 강에서 어원이 생겼다는 사실 새롭게 알아갑니다. 좋은 음악은 최고의 덤이고요. 늘 조용히 꾸준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래요. 그랬었네요. Rivalry, River. 강에서 또 나온 말이었어요. 경쟁자. 오늘은 경쟁자는 제가 힌트에서 드렸기 때문에 경쟁자는 정답으로 간주해드리지 않고요. 라이벌 이렇게 쓰신 분들만 정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은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0551번 그리고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8448번님, 2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5824번님 이렇게 세 분 다 라이벌 정답까지 맞춰주셨네요. 세 분은 모바일 쿠폰 받게 되시고요.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받으실 분은 9390번님, 이야 9390번님, 4344번님, 9073번님 이렇게 세 분은 케이크 교환권 받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는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아, 매주 월요일마다 화요일 퀴즈를 위해서 우리 PD님과 작가님이 머리를 모으시는데 제가 힘들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괜찮으시대요. 재미있으시대요. 아주 PD님이 즐기세요. 아, 자, 여러분만 즐거우시다면 얼마든지. 자, 이어지는 곡은 8479번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파헬벨의 카논 디장초, 오르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파헬벨의 카논 디장조 오르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호수바라기라는 이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세무사 사무실 5월 종합소득세 마감일이 다가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정원님의 좋은 음악으로 힐링하면서 일해요. 오늘도 마감 테스트 중인데 가슴이 뜨끔뜨끔 실수가 없기를 고대하면서 음악 듣습니다 하셨어요. 아, 또 이때는 세무사분들 바쁘시죠. 화이팅 하시고요. 또 음악으로 그래도 머리 식히시면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습니다.

하게 사막장에 유명해서 많이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1악장 함께 할게요. 알란 스트링거의 트럼펫,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려던 제자들은 정작 겟세마네에서 잠들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며 성령을 허락하신 주님, 지금 우리도 성령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349장 찬송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신재호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인천시립합창단의 주의 옷자락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긷는 이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찬송 진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찬양 함께하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주호의 음성으로 포항아트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김명수님께서 박은경의 찬양으로 듣고 싶어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했습니다. 유풍길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환우들을 위해 두 손 모아봅니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성함을 다 거론해 주셨고요. 도와주세요 주님 치료의 빛 은혜의 강물 넘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청해 주셨습니다.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2262번께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청해 주셨습니다. CBS 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보내드리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이화라니 문자 주셨습니다. 어려워져만 가고 무력해가는 저에게 우레와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았으며 이루어야 할 일이 넘치나이다. 동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용기를 달라고 드리는 기도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유해피봄님께서는 5월 28일에 국가고시가 있어요. 공부한 거 모두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공부한 분들 모두 합격하소서 하고 보내주셨나요?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보십시오. 프리지아님, 이른 새벽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남편을 위한 기도를 보내주셨어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조이포유 저녁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조나단님께서는 사랑의 종소리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나요? 손수연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역시 조이포유에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최인혁의 찬양 나는 너의 하나님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딸기바구니님께서 신청하신 아 하나님의 은혜로 AJ 워십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7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오늘은 어쩌다 성령 강림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지친 모세를 위해 그의 짐을 함께 짊어질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기명된 자 중에서 하나님 장막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엘닷과 메닷에게도 영이 임하여 그들도 진영에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 방향에 대해 제대로 깨달으면 장막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주의 영이 임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왜 장막으로 나아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70인에 속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주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성령님이 어쩌다가 실수로 강림하신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이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엘닷과 우정이라는 뜻의 메닷이 모세의 짐을 나눠질 70인 중에서 꼭 필요한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강림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0: 크로스웨이 성기합창단의 곡으로 이 세상 풍파심하고 보내드렸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노성희의 노형건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불꽃님이 한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으로 돕는 지체들 6명과 함께 도쿄에 여행 와서 인사드려요 하고 문자 주셨어요. 이곳에서 내매기 찬양 듣는데 눈물이 나네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남은 일정 위에도 동행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여행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지금 행복하게 기쁘게 여행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풀꽃님 잘 다녀오십시오.

휴대전화 뒷번호 6116번께서는 제가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6116번님의 건강 회복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는 지난주에 아내와 아들 제대 기념으로 여행 다녀오셨죠. 행복한 기운 가득 담고 돌아와서 기분 좋게 출근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고다르크님께서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방송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청취자분들 하루 위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지선의 충만을 청해 주셨어요. 보내드리고요. 신예수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죠. 이은수의 찬양 기도는 놀라운 것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여기엔 물이 없고 다만 바위뿐. 바위는 있고 물은 없고 모래길뿐. 이 길은 꾸불꾸불 산속으로 올라간다. 이 산은 물이 없는 바위산. 물이 있다면 우리는 발을 멈추고 마실 텐데, 바위 틈에서 우리는 멈출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런데 내가 희뿌연 앞길을 바라보면 언제나 그대 곁을 걸어가는 또 한 사람이 있다.

T.S. 엘리엇의 천둥이 말한 것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수를 지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0: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푸른 동사님 병실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다고요. 계단에서 굴러 두 발목을 다 다쳐 수술한 후에 지금은 재활치료 중입니다 하셨고요. 더 시급한 것은 딸아이의 예비시아버님 상견례도 못했는데 지금 대동맥 파열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박호용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하늘 아래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푸른 농사님도 크게 다치셨는데 얼른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희망이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최유정의 찬양으로 듣고 싶다고 하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엘티방님께서도 같은 곡을 정해 주셨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0: 끝인데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제니1004번께서 저희 어머니가 돌보시는 17분의 독거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참 대단하시네요. 아, 훌륭하십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찬양 청해 주신 곡 오늘 끝으로 전해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유리 공예가는 뜨겁게 녹아있는 유리를 긴 막대 끝에 붙인 채 천천히 돌리죠. 잠깐이라도 멈추면 금세 굳어버려서 이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오가며 계속 움직여야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지금,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를 절약하는 슬기로운 국민행동 함께 해볼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원 차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전기차, 휴대폰 등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Good Music Station. CBS FM.

Lead kindly light.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Near us, still near us.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천안에 계시는군요. 빈센트님, 천안은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대요. 빅마블님 계시는 곳 빗방울이 조금 떨어진다고. 예, 오늘도 곳에 따라 간간이 비 소식 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도 조금씩 내렸고요. 지금 6시 1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요새 이 시간이면 창밖이 환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이 흐려서 마치 저녁 한 8시쯤 같이 어둡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계속 오락가락한데요. 여러분 우산 챙겨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5월의 마지막 주간 수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은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그리고 레인보우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조이 포 유 채널에서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박운성 님께서 주신 곡은 Lead Me to Calvary, 생명의 주여 면류관.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샬롬, 새벽 기도에 다녀와서 조용히 방송을 듣습니다. 한 시간 듣고 나면 조이 포유 넘어가 들으며 산책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즐겁습니다. 예, 청솔님 계시는 곳은 날씨가 어때요? 비 안 오나요? 1부도 2부도 다 들어주시는 애청자시네요.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인데요. 이 곡이 오늘의 첫 곡으로 나갔어요. 신청곡 주시는 분들 중에 미리 레인보우 선곡표 확인하시면 오늘 어떤 곡들이 나갔나 체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왜 내 신청곡이 안 나오나 서운한 마음 줄이실 수 있겠죠?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오늘 첫 차부터 경의선 서울 수색구간 전동열차 운행 중지된다는 안전 안내 문자가 왔고요. 1호선 및 문산, 용산, 용문 지나는 경의중앙선은 정상 운행한다고 하니까요. 이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행 상황 미리 체크하시고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산청바라기님께서 주신 곡은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김주연님 들어주세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5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해요. 자녀를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박힙니다. 누군가에게 가정의 달은 가장 가혹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맘때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귀가해 잠든 자식들을 깨워 거칠한 수염을 비비시던 얼굴. 따갑다고 고개를 돌리면 짓궂게 더 비비시다 지갑을 여시곤 했죠. 사랑 표현은 서툴렀지만 자식들이 당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강노의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파스 냄새에 물씬한 귀갓길에 넌 나처럼 살지 마라. 휘청이는 몸으로 울먹이는 밤. 시대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정작 제 삶은 물려주기 싫다던 부모님. 부모님의 아픈 고백은 사실 절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삶을 새겨주고 있는가? 엄마 아빠처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 합니다.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유산은 부모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 기도하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분위기 깨는 말씀일지 모르나 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유행어가 한창 나올 때가 있었어요.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아세요? 한 미남 인기 개그맨이 한창 밀었던 유행어인데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예, 이 곡을 제가 그럴 때 틀기도 합니다. 워낙 청취자 호응도가 높은 곡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곡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고 오늘 밖에 날씨도 많이 무겁고 해서 틀었는데 좋으셨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꽤 기나긴 시간 동안 눈으로 게시판만 보다가 영감받아 회원 가입했습니다. 와, 흐르는 강물처럼 닉네임이 멋져요. 안종환님이신데요. 안종환님, 오늘 어떤 곡에 영감을 받아 레인보 회원 가입도 하고 들어오셨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비가 보슬보슬 와요. 빗속을 혼자서 님도 계시고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매일 아침 듣습니다. 차분하게 하루를 준비하기에 너무 좋아서 매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뒷자리 9355 쓰시는 분은 진짜 이 시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고 매일 들으시고 또 열심히 들으신대요. 9355님께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There is sun. 아비가일님 신청곡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

게시판에 비밀 글로 주셨습니다. 좀 전에 묵상 말씀 속 5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해요 라는 한 줄에 공감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로서 가정의 달 5월은 정말 괴롭네요. 어디 멀리 떠나 있고 싶어요. 또 6월은 현충일이 있어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누릅니다. 7월은 아들의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마음을 세우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한 달은 지나가죠. 주여 도와주소서. 예, 우리 청취자분이 엄마 아버지께서 행복한 모습을 저기 멀리 있는 우리 아드님도 원할 텐데 즐겁게 사시는 게 쉽지 않죠. 아이고야, 네. 이런 사연이 오면 제가 어떤 멘트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두 손을 서로 마주잡듯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 방송이라는 게 5초 이상 묵음이 흐르면 방송 사고로 이어져서 뭔가 말은 계속해야 하고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곡으로 제가 위로의 말씀 대신할게요. You Need It Me, 앤머레이의 노래 1부 끝곡입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화분에는 한 식물만 심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여러 식물을 한 화분에 함께 심어서 하나의 작은 정원처럼 꾸미는 원예 기법이 있습니다. 모아 심기라고 하는데요. 식물의 색깔과 높이, 자라는 속도를 고려해서 조화롭게 배치한 거예요. 모아 심기는 계획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게 매력입니다. 정성껏 심어도 어떤 식물은 기대와 다르게 자라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조화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하나의 작은 정원이 완성됩니다. 우리들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상 밖의 조합이 의외의 명작을 만들기도 하듯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0: 터틀스 해피 투게더로 시작했습니다. 정원 생활자인 저도 화분에 뭘 심거나 아니면 정원에 꽃을 심어도 늘 계획하고 심거든요. 근데 항상 계획처럼 완벽하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결과가 또 마음에 안 드는가 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얘는 얘랑 심었더니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더 잘 어울리는 다른 조합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멋진 정원은 사실은 계획을 하고 심었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나와서 더 아름답고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정원, 뭐 그런 꽃들이 참 예쁘죠. 터틀스의 해피 투게더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 아침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 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카를라 브루니 Stand by your man이었습니다. 113님께 전해드린 노래였고요. 앞서서 러브의 Paris in the Rain 보내드렸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입니다. 남부지역은 비가 아주 많이 내렸던데 피해는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여기도 지금 어제에 이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엄청 습해졌죠. 비가 내리기 전과 이번에 내린 비로 정말 공기 안에 물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비는 계속될 텐데 마음 예, 잘 다스리시고요. 왜냐하면 좀 마음과 몸이 약간 무거워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어떤 노래 오늘 같은 날 들으면 좋을까요? 그대들의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한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지대 침수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

이제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mm 이상, 수도권과 충청, 전북, 경북 등 내륙 지역에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차차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3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대구 23도, 부산 2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평년보다 다소 선선하겠고요. 내일 목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은 21.2도고요. 광주가 20.4도, 대구가 19.6도, 부산이 20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 5549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카디건스의 러풀 5802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오늘 학사모써요.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모 대학에서 협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수료식을 합니다.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듯 비오는 날인데도 마음이 둥둥 떠 있어요. 라고 세실님 축하드려요. 가슴에서 푹 소리가 들린다는 분도 오늘 계시던데 9100님이신데 어제 마트에 가서 아들이 그토록 먹고 싶다는 삼겹살, 등심, 치킨, 냉면 등등 장 봐서 왔습니다. 오늘 육군 훈련소 수료식이거든요. 지금 논산으로 출발. 아들 볼 생각하니까 가슴에서 북 소리가 울려요. 동화나 사랑한다. 아빠가 고기 맛나게 구워줄게. 아빠시구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저희 애들 오늘 학교 공개 수업이라 휴가 냈는데 오늘 제 생일이기도 해요. 민자매 맘님 좋은 날 보내시고요. 익스트림의 More Than Once 준비했습니다. 0702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일옵션의 노래 원웨이 티켓 들으셨어요. 2772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모던토킹의 쉐리 쉐리 레이디 1415님과 함께 들었고요. 앞서서 미스터빅의 와일드 월드였습니다. 2904님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크리스천 베일과 맷 데이먼이 출연한 영화 포드 대 페라리는 극한의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팀과 동료 이야기다. 영화 속에서 팀은 서로의 한계를 알기 위해 서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인다. 그리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동료가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 연소되어 버리지 않도록 백업해주며 팀워크를 쌓아간다. 일의 청춘기 때는 한계치를 넘어서며 끝까지 달리는 순간을 자주 경험한다. 한계치가 갱신되는 순간 자체가 큰 쾌감이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일의 청춘기가 꽤 오래 갔다. 늘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 올 때까지 달렸다. 스스로가 갑갑해질 즈음에 기민한 동료들을 만났다. 덕분에 창작하는 일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새로운 엔진을 얻은 것 같았다. 그동안 써본 적 없는 뇌의 어떤 구석을 발견한 것처럼 시원했고 또다시 원없이 달렸다. 일하는 시간이 삶의 그 무엇보다도 짜릿했고 몸과 마음의 체력을 마구 쓰는 데에 두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일할 수는 없다고 몸과 마음에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떴다. 한계치를 향해 질주하던 때의 쾌감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결국 달리는 것 자체가 겁나기 시작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인터뷰이들에게 두 번째로 많이 물었던 질문이 다시 번아웃을 겪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였다. 누군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한계치를 넘어서면서까지 달리지 않는다고 했고 누군가는 달리더라도 본인을 연소시킬 수 있는 상황은 피한다고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다. 인터뷰들과 한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발견한 공통점이 있다. 모두 끝까지 달려봤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달려봤기 때문에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한계를 마주했고 연소되는 경험을 했다. 자랑스러워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에 있어서 내 한계를 아는 것은 일의 역량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값진 일이다. 나를 위해서도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을 위해서도.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김진영의 우리는 아직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한계를 마주했다는 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봤다는 증거다.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나의 한계를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끝까지 최선을 향해 안 달리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남기면서 비겁한 거예요. 이게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내 한계를 마주하고 난 다음에 그 뒤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료의 손을 빌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서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 한계 넘어 연소되지 않도록 자신도 지키고 동료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함께 좋은 일, 좋은 결과까지 완주하는 거죠. 지혜로운 일 같아요. 포르투카더맨 Feel It Still 들으셨는데 이 노래가 영화 포드 대 페라리의 삽입곡이었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컨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7: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3: 경동 나비엔.
1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3: 노무법인 폐
14: 1544-7575.
1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15: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7: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0: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 새벽반 김치,
0: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0: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7: 하이엠솔루텍.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9: 여기 부산인데요.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런 날 끈적한 노래 하나 신청해 봅니다. 5013님. 샘 브라운의 Stop. 1부 끝곡입니다.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어제 오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코레일은 철로 수습과 열차 운행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급등으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도 어제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선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간부가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100회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시켜 근육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병사는 심부전증과 부정맥 소견까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김세론 씨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씨와 관련돼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어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BTS가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걸그룹 캣츠아이도 올해의 신인상 등 3관왕을 차지했고 애니메이션 K-POP 데몬헌터스의 골드는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습니다. 베스트 여성 K-POP 아티스트는 트와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0: 골든 들으셨습니다. 아, 이제 수상을 진짜 많이 하니까 와, 아주 크게 놀랐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제 저희 또 뉴스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부문은 올랐는데 BTS가 세계 부문을 다 수상한 거예요. 올해의 아티스트 Song of the Summer 수임으로 베스트 남성 K-POP 아티스트 이렇게 3관왕을 차지했고 그 K-POP 데몬 헌터스가 올해의 노래 이 골든이 이것뿐만 아니라 베스트 팝송과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여기서 수상을 한 거예요. 이 외에도 뭐 캐치아이, 트와이스 상을 다 받았습니다.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전 세계 팬 투표로 수상자를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글로벌 팬덤이 있는 걸 증명한 거죠. 거의 K-POP 축제로 어제 진행했던데 와 이렇게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좀 다시 한번 놀라게 되네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에 오셨습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드세요.

0: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이 응원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오후 근무자의 여유. 그대 아침 들으면서 어깨춤 추면서 저 운동 나갑니다. 약하게 빗줄기는 내리지만요. 4061님이시네요. 오늘 아침 아이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11살 우리 아들 생일인데 미역국에 밥 먹고 있는데 생일 지금 축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태민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5535님께서 주셨어요.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는 7110님께 전해드린 노래, CCR Who Will Stop the Rain은 0790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강남으로 연수받으러 6501번 버스 타고 가는 중인데 여기에서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오래된 친구 만난 듯 반가운 마음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기사님,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6501번 버스에 7497님께서 타기

계시거든요. 다들 듣고 계신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024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선곡 최고예요. 아이 등원시키고 커피 한잔 하는데 분위기 최고. 0691님. 용신님, 저는 업무 준비해놓고 카푸치노 한잔 마시면서 좋아하는 곡도 나오니까 진짜 행복함을 느끼고 있어요. 카푸치노를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닉네임이 카푸치노 조아님이세요. 오 마이 갓. 제가 집에서 전철역까지 매일 한 번은 듣는 스타쉽. 아침에 기분 업하기 위해 꼭 듣거든요. 근데 오늘 그대 아침에서도 나와서 소름 끼치게 통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가와이 짱님께서도 주셨습니다. 보이스 투맨의 I'll make love to you 들으셨고요. 위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들으셨고요. 릭 애슬리의 Together Forever도 들으셨고요.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출근길에 인천 도화동에 셀프 주유소 주유하려고 내렸는데 그대와 연인 아침 나와서 진짜 반갑고 행복해요. 2094님. 어디서든 분명히 들릴 거예요. 진짜. 버스, 택시, 그리고 거리에 좀 일찍 문 연 가게들? 주유소에서도? 반가우면 꼭 그 문자 주세요. 어디서 이렇게 틀어주고 계신지 너무 고마워서요. 여기는 탑 셀프 주유소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찰리 푸스의 어텐션 들을까요? 7522님 들어주세요.

이런 날 집에서 음악 들으면서 간단하게 요거트에 계란과 토스트 먹고 있어요. 마치 영화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 속에서. 가끔 이런 기분 필요해요. 0438님 물론이죠. 쿨리오 피처링 LV 갱스터스 파라다이스 0747님과 함께 들었고요. 시아의 Unstoppable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 피자, 샐러드, 스테이크 가족 레스토랑이에요. 3년 전 가게 시작할 때부터 오픈을 같이 하고 있어요. 8010님. 여기는 구로구

0: 오류 버들시장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사무실입니다. 5809님. 저 스크린 골프 연습하면서 들어요. 회사가 스크린 회사라서 출근해서 고로 아빠님이세요. 부천의 최혜련 피부관리실이에요. 7555님. 화성 19번 버스 아니에요. 독선이님. 우리 이렇게 같이 듣고 있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경동 나비엔.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식품 광고.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8: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9: 딸이랑 둘이 전남 완도 청산도 여행 가고 있어요.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딸과 둘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잘 다녀오세요. 1071님이시네요. 아하의 Crying in the Rain. 0015님 청해주신 노래가 오늘 끝곡입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환청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환청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문득 돌이켜보면 모든 건 한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벚꽃도 흩날려 사라지듯이 봄꽃도 한때고요. 평화로운 휴일도 사랑과 이별도 모두 그렇죠.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있어서 아쉽기도 하지만요. 힘들고 괴로운 일 또한 결국은 지나간다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지나쳐온 수많은 한때 중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 붙잡을 수 없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곁에 머무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기. 어차피 지나갈 소중한 순간들이니까요.